0: 엉뚱이 구석 자리에 앉을 때 손을 포개 놓지 왼쪽 다리에 피곤해 아픔할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곤 바보처럼 웃어 양볼의 보조개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 손가락 눈이 부셔서 윤기 나던 검은 머리카락 섞인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라 말했어 버릇든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1: This is L.O.V. to the E 그 사소했던 기억이 맘을 뒤섞고 나를 뒤엎고 눈물은 끝이 없지 사랑한 폭풍도 흔들지 못하는 맘을 몰아키는 빗물 한 방 한 방 The letter memory
0: 술잔처럼 비워진 투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부근입니다. 1,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뒤로 북천안 나들목부터 4km 구간은 정체고요. 또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면으로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 이 사고 여파로 뒤로 2km 구간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압구정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 밀립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영화의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 하죠. 어떤 때는 청춘이 많이 쓰이고 어떤 때는 왕이 자주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여자와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개봉한 한국 영화의 제목을 쭉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이거였답니다. 바로 사랑. 무려 197편의 영화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네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영화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오래 남나 봅니다. 문득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에 설레고 사랑 때문에 앓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하의 폭송. 8월 18일 화요일 첫 곡, 송창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이야. 서울 상암동 TBS 주변에 한국영화박물관이

왕, 그리고 남자 순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좌우했던 영화 제목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근에 본 영화. 아유,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제목만 모아놓고 봐도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네요. 요즘 극장에 재밌는 영화가 많던데, 아, 영화 한편 보러 가고 싶어집니다. 최근에 봤는데도 성에 안 차네요. 뭘또 보러 갈까 그러고 있는데 그냥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인권 제공된다 그래서 할인권을 찾아봤는데 아, 뭐 영화관은 그게 안 되더군요. 참 속상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휴가 때 영화 좀 보고 오셨나요? 최근에 이 영화는 500만이 넘어갔고 이 영화는 5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도 있죠? 이제 곧 나올 텐데 나왔나요? 나왔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응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추노 형님, 현우 PD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방콕했습니다. 집콕했어요. 집콕. 하늘이 확실히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 맞아요. 기분이 월요일 같더라고요. 나오는데. 행복한 힐링동엔 폭성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잘 보내셨나요? 1357님께서는요. 정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연휴도 끝나고 학생들은 계약하고 택시 영업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아, 지난밤 야깅 하는데 매미 소리는 안 들리고 가을철 영사인 여치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서 좋았어요. 아, 제가 사는 곳은 그 매미 소리가 있도 뺨 얼마나 크게 울던지 바람이 좀 시원하다 싶어서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그 높은 곳까지 매미 소리가 무럭차게 들리더군요. 제가 있는 곳은 더운가 봐요. 3386님께서 준호님 그리고 현우 PD님 안녕하십니까? 입추전으로 돌아간 날씨 같습니다. 8월도 반이 꺾이고 9월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8월 18일이네요. 이제 9월로 들어가는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달립니다. 자, 잘 달려보겠습니다. 날도 시원하니 아주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해보고요. TBS 음반자료실 오늘 순서 있죠. 코너 있는데요. 아, 오늘 좋은 음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하십시오. 1302님께서는 함대 너무 오랜만에 출첵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3박 4일 강원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여행 내내 그랬네요. 그래도 산과 바다 다니면서 나름 운치 있고 좋습니다. 화창하게 시작하는 월월 같은 화요일. 오늘 이 말씀 몇분 주시네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도 덩달아 화사해지는 오늘입니다. 저도 오늘 방송국으로 향하는데, 이야, 월요일인가?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긴 연휴 휴가 거의 마치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와야, 평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휴가들도 다 마치셨죠? 출근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오는 길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멋진 음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TBS 음반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도 꼭 함께해 주셔요. 아마 이따 음반 자료실 토기할 때 음반 자료실 실실실 준비하지 않을까. 또 쑥스러워하는 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 있습니다. 무료 TBS 앱도 있고요. 아유, 아까운데 하시는 분들. 오늘 TBS FM 유튜브, 영상은 안 나갑니다. 소리만 송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여기 또 댓글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이곳에 또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0: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범용, 한명훈, 꿈의 대화, 그리고 양현입니다. 하얀 목련.

함춘의 북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범용 한명훈 꿈의 대화 이어서 양혜은 하얀 목련 함께했습니다. 1387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시원해서 좋아요. 휴가도 끝자락이네요.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재형 용달이사입니다. 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위도 그렇고, 우리의 휴피소, 휴가도 그렇고, 다 마무리하고요. 정상으로. 이제는 날씨의 계절의 흐름을 따라 순응하는 그런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일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재영 용달이사님, 1387님. 예, 오늘 좋은 일 가득하십시오. 번호 적어놔야겠어. 필요할 때좀 모셔야 될것 같아. 예, 일상. 가돌신쿵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함디 현우 PD님. 지난 토요일 심야 시간대 딸이랑 오디세이 영화를 봤어요. 그 시간에 가족끼리 온 관객들이 그큰 영화관을 꽉 채웠더라고요. 아, 그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던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함디 벌써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어요. 쫙 구석에 앉아서 봤는데, 어우, 진짜 3시간이 후딱이던데요. 아니, 처음에는 그, 이쪽에, 그 예전에 로마, 그리스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우스, 뭐에 우스, 뭐, 이거 안 외워져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다가, 한참, 어느 정도 좀 흐르고, 초반에 흐르고 나니까, 진행되고 나니까요. 아유, 재밌더라고요. 이후로 관련된 그 컨텐츠들 보게 되면, 아하.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영화 한 편이 또 사람을 이렇게 또 지식인으로 만들어주네요. 273님, 연휴 3일 동안도 경비실에서 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송. 으자! 기분이 좋네. 춘원인 방송과 함께 합니다. 속기정성화되어서 모든 직원들이 밀린 급여 100배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좋겠죠? 예. 그냥 밀린 급여 제대로만 받아도 좋죠. 와, 모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현우 PD는 지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왔답니다. 저 태안반도로 6시간 걸려서 다녀왔다는데. 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이럴 때는 이런 거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사랑받아온 이 음식 맞히는 코너입니다. 퀴즈입니다. 이 음식의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아, 전 이거 1,000원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소비 빈도가 높은 8개 대표 외식 품목 가운데 이것의 음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한 줄에 3,838원. 이야, 지난해보다 5.9% 올랐습니다. 속을 채우는 재료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줄, 두줄 나간 음식이 뭐가 있지?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 음식은요, 밥을 김으로 잘 감싸 돌돌 꼭꼭 말아서 잘라낸 건데요. 그 안에는 계란, 오이, 당근, 우엉, 단무지, 햄, 참치, 불고기, 멸치. 다양한 거 들어가죠. 다양한 재료가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음식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맞춰주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비빔밥, 2번 김밥. 야, 밥을 쫙 비벼가지고 김에 싹 말아서

살살 썰어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닌가? 그거 있잖아, 그거. 편의점 가니까 그거 있더만. 그 전주 밥 이게 있더만. 자, 무엇일까요? 밥을 김으로 감싸 돌돌 말은 겁니다. 비빔밥일까요? 김밥일까요? 1번은 비빔밥, 2번은 김밥.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선호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웃고 또 지나가겠죠? 정답하시는 분은요, 50분이 필요합니다.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김밥 먹고. 자, 음악 두곡 준비하겠습니다. 양병지 김밥, 강산의 성의 김밥.

김밥에 성의가 있으면은 비싸지나요? 한동안 건강김밥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김밥 가격에 어떤 생각했던 가격의 기준을 확 높였던 김밥이 있었죠. 아, 한동안 우리에게 또 건강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김밥 많이들 또 드시러 가셨는데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이야, 이게 뭐 맛이 좀 그렇다, 건강한 맛이다. 나, 이거 먹고 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자, 그런 김밥입니다. 우리들 곁에 늘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약간 넉넉치 않은 주머니를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 노래들로 두 곡, 답을 알려드려요. 아, 진짜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냥 무심코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양병지 김밥, 강산의 성의 김밥이라는 곡두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종류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돈가스김밥, 멸치김밥. 아, 배고파져요. 저는 이 중에서요. 짜지 않은 멸치김밥. 매콤하지만 짜지 않은 것. 예전엔 1,000원짜리 김밥도 흔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밥이 올라가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 1,000원에 한 줄을 받아서 먹었던 김밥이 있거든요. 속에 그 고명이 들어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참기름 쓱 발라서 쓱 말아줬던 김밥. 요즘은 뭐 4,000원, 5,000원 하는 것도 많고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 정말 무섭습니다. 고물가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김밥을 비롯한 외식비 부담, 이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끼 때우려고 찾았던 김밥인데 이제는 가격부터 한번더 보게 돼요. 현우 PD랑 저랑 밑에 그 편의점 가서 김밥 고를 때요. 아무래도 가격 보게 되던데요. 쭉,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비빔밥으로 만든 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도 답이 아닌가 싶게 됐는데.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8303님께서는 김밥입니다. 예전엔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다 같이 살때 아이들 현장 학습 가는 날은 새벽부터 김밥 30줄 싸는 건 기본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가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깨갱 하고 살았어요. 유유유. 아이고, 죄송하네요. 저도 어릴 때, 소풍 갈 때, 이 어머님이 김밥 2개 싸주세요. 찬밥 큰 거에다 2개 싸주셨거든요. 하나는 친구들하고 뺏길 거 아니까,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거 아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 하나는 본 식사 때 먹으라고. 근데 본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소풍 도착하기 전에 다 빈통이시오, 빈통. 8243님께서 김밥입니다. 저 어릴 때는 제 고향 경주인데요. 소풍으로는 걸어서요 갔어요. 소풍 걸어서 갔고요. 유적지만 다녔습니다. 놀이동산도 많고 한데 야, 경주는 또 그러네요. 그냥 걸어서 근처 유적지. 이야. 서울 살땐 경주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경주에 사시는 분은 또 그랬군요. 놀이동산도 많고 한데 늘 걸어서 유적지만 역사 공부 잘하셨겠습니다. 히히.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김밥에 소고기를 갈아 넣으셔서 항상 인기가 좋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이야, 이 김밥에 소고기 갈아 넣어주시면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요, 어머님께서 이게 김밥에 시금치, 그리고 단무지, 계란. 아, 이 정도, 예. 착 말아서 싸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별게 있으려고요. 근데 정성인 것 같아요. 그 정성의 맛이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있나요? 사이다. 사이다 한병 차가지고, 꾸역꾸역 먹으면 사이다 꿀꺽꿀꺽. 아, 자꾸 그때 생각나네요. 아유. 0865님께서는 답김밥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김밥 한줄사 먹기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네요.
전 집에서 가끔 집사람과 마트에서 장 봐와서요. 직접 함께 김밥을 만드는데, 오, 묵은지를 넣어서 만듭니다. 정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춘호 형님, 또 한번 만들어 보셔, 드셔요. 어떻게 만드나요? 묵은지 어디서 사요? 묵은지. 묵은지 사는데 알려주십시오. 아, 묵은지 김밥도 있긴 하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눈에 띄면 한번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21님께서는, 아유, 제 마음이네요, 제 마음. 비빔밥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옥상에 푸성기를 심어놓고 수확해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옥상에 푸성기를 심어 놓으면요,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 그리고 직원들 상호 우위도 돈독해지는 역할이 더해집니다라고. 맛있네요. 저도 이 비빔밥 쓱쓱쓱 비벼가지고 생김 쫙 해서 그냥 그 생김에서 탁, 아니지, 한 번은 굽지. 왜냐하면 가끔 생김이 바다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구워가지고. 비빔밥 쑥 싸가지고 김비밥에 묻은 양념의 그 맛으로. 아유, 오답이긴 하지만 참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4416님. 점심은 비빔밥을 먹어야 할까요? 김밥을 먹어야 할까요? 고민이네요. 5929님께서 결정하셨네요. 2번 김밥. 히히히. 그런데 오늘 점심은요, 비빔밥 먹겠습니다. 현우 PD, 우리 오늘 점심 뭐 어떻게 할까요? 정하시죠. 3797님께서 가족끼리 필리핀 단기 선교 끝나고 아침에 공항 도착해서 음악 들으며 집 가는 길입니다. 아침으로 김밥 먹을까 이야기했는데 김밥 문제가 나왔네요. 히히히. 오늘은 종일 자야 할것 같습니다. 오, 필리핀에서 오셨군요. 야, 밤 12시 비행기 타셨나요? 1시 비행기 타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죠? 어떠셨나요? 필리핀 습하죠. 아유, 자,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깨시면은 김밥 드시죠. 아, 라면. 여행 다녀오시면 라면 최고입니다. 라면에 김치 탁. 물론 뭐그 컵라면 많이 싸가셨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아, 세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3248님, 정답 2번, 김밥. 의정부에서 붕어빵 장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오픈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 저 대박나게 화이팅 해 주십시오. 자, 붕어빵, 화이팅 하십시오. 아,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거 되나요? 그, 배달로 주문 가능한가요? 저희가 좀 배달 좀 하게요. 아니면 저희가 뭐, 현우 PD 한번 부탁하죠, 뭐. 파주 넘어 의정부 다녀오라고. 대박나길 응원하겠습니다. 3077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 2번 김밥. 저는 망우동에서 옥수수 장사해요. 이야, 날씨가 선선해져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행복합니다. 드시러 오십시오. 하면서 봐라. 의정부 가는 길이 망우동을 거쳐가나요? 다른가요? 다른 땅 맞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망우동 거쳐서 의정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서 의정부, 망우동에서 옥수수를 사서 먹으며 의정부에 가서 붕어빵 사가지고 근처에서 김밥까지. 좋습니다. 자, 한번더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808님, 2번 김밥이요. 축하드려요. 저 지금 생일 기념으로 미용실 가는 중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좋은 날. 야. 저 지역 그 지자체에서 문자 날라오더라고요. 뭐 준비하라고. 공짜로 마십시오라고 날라오는데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3248 그리고 3077-7808 세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한 선물의 배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조규찬 다줄 거야. 그리고 하동균입니다. 나비야.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다줄 거야. 그리고 하동균의 목소리죠. 나비야. 함께했고요. 6구삼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고 조금 덥지만 바람 살랑살랑 부니 기분 좋네요. 처음 출첵인데 자주 오겠습니다. 처음 출첵하셨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오시길.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푸른더님께서는요. 다른 생활 물가 오르는 것 생각하면 김밥 가격 아유 투덜거릴 수가 없죠. 쿠폰 10개 채우기 전에 문을 닫은 우리 동네의 천연 식빵 가게와 꽈배기 집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요. 이런 동네 상권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형 마트들이 너무 많아요. 동네 상권은 눈에 잘안 띄고요. 그렇죠. 늘 주위를 살펴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입니다.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3459님 신청하셨죠. 이곡 듣고요.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 돌발 상황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반월터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그 여파로 군포 나들목에서 중대 분기점까지 3km 정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천안 부근입니다. 지금 1차로와 2차로, 3차로,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천안 나들목에서 천안 나들목 사이 11km 구간 뒤로 정체된다는 거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염창 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이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노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8월도 어느덧 하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소중한 누군가가 참 그리워지거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80년대 후반 전 세계를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 하나로 물들였던 싱어송라이터 리차드 막스의 1989년 불후의 명곡이에요. Right Here Waiting 올려봅니다. 리차드 막스의 두 번째 앨범 Repeat Offender에 수록된 이 노래는요, 당시 해외 영화 촬영 때문에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머물고 있던 연인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단 20분 만에 써내려간 곡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건 화려한 악기 구성 대신 피아노 그리고 쿠스틱 기타 목소리 하나, 이렇게 공간을 꽉 채워나는 정갈한 아름다움이죠. 담담하게 울조리듯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짙은 호소력으로 터져나오는 리차드 막스의 맑고 단단한 보컬은 기교를 넘어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나는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그런 노랫말처럼 누군가를 변함없이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이 가진 가장 깊은 따뜻한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을 가만히 그리며 이 감미로운 멜로디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면 좋겠어요. 리차드 막스, Right Here Waiting.

0: 따뜻하나 부드럽죠.
1: 리차드 막스, Right Here Waiting 이 곡. 많은 분들 따라 부르고, 이 나왔던 전주 부분들. 기타 소리가 좀 매력이 있습니다. Now and Forever도 좋죠. Now and Forever도 좋고요. Now and Forever는 용필 형님하고 잠깐 팀을 같이 할 때, 형님이 녹음실에서 이곡 한번 해보겠다고 기타 탁 치시던 그 곡도 생각나네요. 137님께서, 아이고, 저는 Now and Forever가 나올 줄. 이야, 그러셨군요. 우리 함디보다 기타는 조금 못 치지만, 기타 실력 노래 최고예요. 어느 분이요? 137님께서? 137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어우, 한번 들려주시죠, 137님. 아, 궁금합니다. 3952님께서, 아, 앵커님 목소리가 솜사탕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요 문자는 우리 현우 PD가 우리 힘내자고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뇌물성? 기분은 좋습니다. 솜사탕도 먹고 싶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가 봅니다. 5694님께서 광복절 연휴 잘 지내셨나요? 이번 여름 휴가를 맞아 안중근 회사의 역사가 깃든 여순 감옥 및 재판을 받던 관동법원을 역사기행 삼아 다녀왔습니다. 역사를 재조명하고 아픈 역사를 눈으로 보니 독립을 위해 고초당하신 분들의 아픔이 느껴지더군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보내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저곳에 가서 그분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저도 앉아서 묵념을 드리고 왔습니다. 기분이, 감정이 아주 묘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역사의식이 뚜렷하고 투철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현장에 다녀와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님의 그런 모습들이 다이 피부에 와닿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저 앞에 앉아서 잠시 묵념을 드리고 왔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피아가 함께한 독립군 애국가. 이곡 듣고요. 음반 자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을 누릅니다. 내려서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음반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자료실을 들어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있죠.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BS 음반 자료실. 아, 이러지 말자. 아, 참. 하긴 하는데, 저 온웨어라고 들어온 저 빨간불이 아주, 저놈이 아주 이상한 놈이네요. 저놈만 들어오면 안 되던 것도 다 되니까. 자, TBS 음반자료실 오늘 가지고 온 앨범은요, 신승훈 3집입니다. 신승훈 씨, 야, 요 때가 있었죠, 요럴 때가. 아, 턱선 봐요, 턱선. 아, 신승훈 씨, 3집 앨범. 자, 여러분들도 앨범에 담긴 노래를 듣고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감상평 함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이 앨범에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들, 그때의 공기, 그 느낌, 그 조명, 그때 먹었던 밥들까지 다 생각이 나요. 왜냐고요? 전성기 때. 자, 궁금한 것도요, 한번 살짝 질문 주십시오. 어땠는지요, 신승훈의 3집은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승훈 씨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죠. 한국 발라드의 황태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많이 보내십시오. 아, 신승훈 3집은 1993년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93년도가 어떻게 나? 잠깐만. 하나 둘, 셋.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네요. 모든 곡 편곡은 김형석이 했습니다. 김형석이 있고요. 기타에 함춘호, 베이스에 김현규, 고인이 되셨네요. 드럼의 배수연, 그리고 피아노 신스의 김형석, 스트링도 김형석. 음반은 김건모, 노이즈, 클론 같이 있던 덕윤산업 에서 당시 발매가 되었고요. 밀리언셀러죠. 대단했어요. 서초동 저 끝에 위치해 있던 덕윤산업. 거기에서 정말 많은 히트곡들이 나왔습니다. 이 앨범 타이틀곡이 뭐냐고요? 자, 이 앨범은요, 135만 장이 팔렸습니다.

1집도 대단했고요. 점점 갈수록 장수가 늘어가고 있죠. 135만 장 골든 디스크를 기록한 신승훈 3집입니다. 1집에는 이 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승훈 작사 작곡 널 사랑하니까 올립니다.

야, 그때 생각이 나네요. 녹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신승훈 1집은 편곡자, 키보디스트, 사랑과 평화의 리더, 김명곤 씨의 주도하에 당시 최고의

상대 연주자들과 함께 제가 어릴 때 살짝 끼어서 녹음을 했었죠. 멀리서 바라본 신승훈 씨가 녹음실로 들어오면서 너는 장미보다를 외치는데 이야 히트 되겠는데 했던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후로 2집 히트하고 3집은 음악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형석 씨와 함께 신승훈 씨가 곡을 만들고 형석 씨가 편곡도 하고 곡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반들. 뭐라고 할까요?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활용을 하고 현악기가 주도적으로 앞면에 전반부에 잘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신승훈 씨 음악은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 크게 되죠. 물론 댄스를 표방한 곡들도 있고 댄스라고 하기엔 좀 묘해요. 뭐해요? 이게 춤이라고 해야 될까? 동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곡은 또 당시에 방송 금지가 되기도 했죠. 오늘 들을 수 있을려나? 예지아빠빠님께서 신승은 3집 아직 집에 테이프로 있답니다. 정말 수록된 모든 노래들이 다 좋았어요. 당시에는 테이프와 LP, CD 이렇게 나왔죠. CD도 그렇고 특히 테이프를 반영을 해서 AB면을 어떻게 실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A면 다 듣고 나면은 자동으로 B로 전환이 될때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한 앨범의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쭉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제작자, 작곡자, 가수들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널 사랑하니까 이 그란데하게 쫙 문을 열다가 그 다음 이 곡으로 넘어갑니다. 신승훈 이플립 작사, 신승훈 작곡. 소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립니다.

소녀에게 신승훈, 이플립 작사, 신승훈 작곡. 두 번째 트랙이었어요. 코러스에는 신윤미, 그 다음에 김건모. 또 한 사람 누구 있는데? 아, 본인이 했구나, 신승훈. 이렇게 시작된 곡이었어요. 아, 노래가 참 예뻤죠. 이렇게 공연했어요.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면요. 당시에는 뭐, 이 공연에 대한 어떤, 이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어떤, 구조적으로 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불안불안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곡을 할 때는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요, 앞에 갑자기 불꽃이, 팍! 하고 터지면서 불꽃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불꽃을 잘 피해야 돼요. 아니면 탑니다. 옷이. 그런 곡이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출발합니다.

로미오! 이 부분에 팡 터지거든요. 빵! 연주원에서 도망가야 돼. 로미오! 팡! 도망가라! 아, 신승훈 씨와 함께 뒤에서 춤을 추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쓰여지고 있는 미디, 뮤직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언어를 미디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당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A를 시작하는 컴퓨터였어요. 그 A를 시작하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한 원찬중 씨가 이 음악을 함께 했죠. 그래서 댄스에 기반한 귀엽 잘했던 것 같아요. 신승훈 씨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곡이 끝나고 나면요, 다 분위기가 가라앉죠. 달콤한 노래가 나옵니다. 천성일이라는 아주 멋진 노이즈의 멤버죠. 천성일 작사 작곡 어젯밤 꿈에가 살짝 흐르게 됩니다. 잔잔하게 그리고 아주 분위기 있게 빠져보겠습니다. 네 번째 곡 올립니다.

어제 밤 꿈에 천성일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음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던 젊은 음악 그룹이었죠. 천성일 작사 작곡. 신승훈과 함께 김건모와 함께 덕유의 모든 음악들을 만들어가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지 아빠빠님께서 첫 곡부터 지금까지 차에서 운전하며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정말 제 기억에 확실히 각인되어 있나 봐요. 추억 소환은 덤이네요. 음악은 그때의 추억을 함께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때의 그 시간에 온도, 냄새, 향기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런 느낌도 드시죠? 예, 저도 지금 듣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때는 내가 무슨 커피를 마셨지? 보면대로 어떻게 썼지? 어떻게 된 악보에? 야, 그래. 그때는 보면대에다가 참 나쁜 짓들 많이 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들었던 곡들이 곡을 녹음하면서 이제 B면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덕유은을 이끌어가던 수장이 있었어요. 작곡가 프로듀서 김창환. 이분은 댄스 음악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댄스 음악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가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죠. 자, 오면에 그의 작품 시킵니다. 또 다섯 번째 곡으로 김창완 작사, 천성일 작곡입니다. 자, 따라 부를 준비 되셨나요? 처음 그 느낌처럼 빰빰빰빰빰빰빰 올립니다. 출발.

비면 첫 곡입니다. 어떠셨어요? 테이프 쫙 바뀌고 아니면 LP가 바뀔 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표현해 주셨네요. 3422님께서 오늘 감성이 맑은 계곡 물소리처럼 신비로움 가득합니다 하셨고요. 3983님께서 예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이 노래 처음 그 느낌처럼의 코러스가 겉모형 맞죠? 살랑살랑 일동하는 승훈이 형 생각나네요. 코러스 녹음할 때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맞겠죠? 다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식구들이 워낙 인재들이 많으니까 뭐. 그리고 뒤에 백댄서로 클론이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 생각이 납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함께 들었고요. 이 곡 이후에는 또 이제 또 김영석의 작품이 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트랙으로 나처럼인데요. 어떤 곡인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성원 작사, 김영석 작곡, 나처럼 올려봅니다.

이렇게 나처럼 듣고 나면요, 바로 이 곡이 이어가지요. 밤이 내리면 신승훈 작사, 천성일 작곡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승훈의 3집은 끝이 맺습니다. 여덟 번째 트랙에 널 위해서라면 신승훈 작사, 천승일 작곡.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2시간 전 행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널 위해서라면을 들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져

0: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 진행 중이고요. 이후로도 원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의 여파로 동호대교부터 원효대교 사이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또 내부순환로가 성산 방면으로 종암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와 홍지문터널 한 3차로에서도 각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작업 여파로 종암 분기점 부근부터 홍지문터널까지는 서행 정도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월계일교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 있었고요.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정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그동안의 대화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한미통상협상 책임자였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두 사안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두 축인 안보와 통상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진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대상자 4천 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또는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하며 됩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소득 384만 7천 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가 5월에 2.5%로 상향했고 다시 석 달 만에 1%포인트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새 1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스 인덱스는 500대 기업 가운데 연령대별 고용 현황과 신규 채용 인원 등을 공개한 132개 회사의 최근 3년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 고용 비중은 줄고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늘어나는 세대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하 청년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13.8%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 고용 인원은 4.8% 늘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0: 할수록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입니다.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사고 여파로 팔탄 분기점 부근은 2km 정도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면으로도 매송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팔탄 분기점 부근 1km 구간도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도 있고요. 이 구간 통행량도 많아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공부해도 공부한 걸 더 잘 외우고 또 개주 같은 데 나가서 막 드라마 같은 역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괜스레 주눅이 들고 왜 나는 타고난 금수저가 아닐까 원망도 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필립 체스터필드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잘 닦인 구리는 갓 캐낸 금보다 눈에 띄기 쉽다. 꼭 반짝이는 금이 아니더라도 잘 갈고 닦기만 하면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 생각해보면 아주 귀한 도자기도 결국 흙에서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잘 닦아왔느냐 이거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주 반짝반짝하는 잘 닦인 일상을 응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저메인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한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그거를 또 번안한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그걸 또 리메이크한 싸이와 화사의 이제는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는 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그리고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예. 약간의 소동이 있었어요. 네, 스튜디오 내에서는. 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 포문을 열었는데. 우리 저 구인선 팀장님이. 싸이 이제는 나갈 때 흥얼흥얼 하시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살짝 여쭤봤더니 과연 한 노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악 전문 방송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본업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뭐 재능, 노력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혹시 두 팀장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재능 없는 것 같은데 참 부럽다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1: 저 지금 느꼈잖아요. 네. 안 그래도
0: 노래.
1: 네. 안 그래도 이 노래는 좀 타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있어야지 우리 구인선 팀장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0: 네, 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금 네, 그런 걸로. 네. 그 외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문다영 팀장님도 구인선 팀장님 못지않은데.
3: 그렇죠. 네.
0: 아무튼 구인선 팀장님은요. 일단 네. 노래는 잘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끼리는 네. 결론이 났고.
3: 이게 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네.
0: 그리고요.
3: 너무 잘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 그 사람들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0: 맞죠
3: 네 대화에서든 아니면은 태도에서든 이런 분들이 저는 가장 좀 부럽게 느껴질 때가 좀 많거든요
0: 네.
3: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도 사실은 모든 분들을 이제 대면해서 상담을 그렇죠.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런 이제 재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마 이 시간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은 누구보다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았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저분은 저런 걸 타고난 것 같아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문다영 팀장인 구인선 팀장인 두 분과 함께 오늘 든든하게 또 한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일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계 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1분기 말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잠정치는 처음으로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주택 거래량이 늘고 이른바 B2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올해 안에 3%대 진입 전망이 지배적인데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 미국의 68.1%와 일본의 61.1%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요. 노동부는 오늘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 4월에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 이번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된 기관들이 대거 선정됐고요.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향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 중에 향수 18개 가운데 6개에서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최대 96.9%까지 검출됐습니다.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와 비교하면 500배 가까운 수치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 시력 상실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선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또 립스틱 1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임세일, 한정 수량 등을 내세우며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팔 경우에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인증된 판매처에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역은 서울 구로구입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를 더 낼 여유는 없는데 보장은 더 채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고민이자 바람인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고 보장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오붓하게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외아들이었지만 사촌 형제들이 많아서 별로 외롭지

0: 않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가까이 살면서 가끔씩 술 한잔 나누고 소소한 행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 빵의 도시에 출장 다녀오는 길에 우리 재수 씨가 좋아한다던 빵이 생각나서 제가 직접 사다가 전해주러 들렀습니다.
1: 아주버님, 대전 다녀오셨구나.
2: 아유, 역시 빵 고수라서 빵만 보고도 출처를 딱 알아보시네요.
1: 어머,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사오셨네. 근데 어쩌죠? 저희 부부 둘 다 술 끊었어요.
3: 형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폐암이라고 합니다.
4: 에?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아니, 넌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너 괜찮은 거야?
1: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버님 출장 중이신데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저는 뇌경색 진단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0: 아, 이거 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생 부부가 워낙에 낙천적이라서 이걸 계기로 생활습관도 다 바꾸고 한번 잘 이겨내 볼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뭐 도움 줄 것도 없고 마음만 무겁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저희 동생이 보험을 아주 잘 챙겨놔서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스레 제 보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매달 5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긴 한데 이 보장이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 더 늘릴 여유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몰라서 우리 전문가들의 손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상담 신청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 좋은 마음으로 빵 사갖고 동생 네댁에 가셨는데 충격의 연속 접하시고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뭐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파서 뭐 보험료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괜찮나? 한번 그제야 되돌아보는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 직접 만나보시니까 두 분 어떠셨습니까?
1: 네, 이번에도 저희가 바로 찾아뵙고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네. 사촌 동생과 그 아내분이 암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식에 놀라서 상담을 시청하셨잖아요. 네. 만나는 날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전부 쇼핑백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셨어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를 사실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셔서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 안에서 보장을 최대한 넓혀드리는 것을 저희 목표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0: 예. 보험료를 더 늘리진 않고 보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장 분석부터 한번 해주셔야죠.
5: 역시 이제 척하면 척이신 거죠.
0: 보장 분석부터. 네.
5: 먼저 이제 사연자분 이제 본인은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실손의료비 한 건과 상해보험 한 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고요.
0: 예.
5: 이 세 가지 보험의 월 보험료를 모두 합친 경우가 약 이제 37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0: 네.
5: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에서도 한 해 가입하셨던 이제 동일한 해에 가입하셨던 실손 의료비와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좀 있으셨고 그 월 보험료가 약 5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중이셨습니다.
0: 두 분 합쳐서.
5: 그렇죠.
0: 예, 예, 예.
5: 그러니까 보험료만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면 적지는 않은 이제 지출 금액이셨거든요.
0: 네.
5: 그러니까 막상 이제 보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손보험 이외에는 큰 병에 대한 보장을 대비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셨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 그 부부의 보험 쭉 살펴보셨는데 제일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였나요?
1: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큰 진단비가 너무 적다는 점이었어요. 두 분 모두 암 진단비는 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0: 네.
1: 사실은 요즘 치료 환경이나 치료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0: 특히나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이었어요.
1: 진단비 보장 그 금액 자체도 적었지만 범위도 좁다. 보장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2: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가장 좀 중요해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좀 되어 있다라면 사실상 이제 3대 질병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저희한테 이제 대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예. 좀 많이 계시고 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좀 단순한 결과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는 이제 진단명 같은 경우에서는 뇌혈관 질환 전체 질환 중에서 아주 일부에만 해당하는 이제 보장 범위인 건데요. 예. 뇌출혈 진단이 아닐 시에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예. 뇌경색이나 뇌동맥류 진단을 받게 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보험금 지급 또한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예. 네, 심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진단명이에요. 실제 우리 병원에서는 예.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질환, 기타 관상동맥질환 같은 진단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 우리 사연자분이 언급해 주신 사촌동생의 아내분이 바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1: 아, 예.
0: 만약에 그분의 보험에 뇌출혈 진단비로만 준비되어 있었다면 아하.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막연한 불안이 아니셨군요. 우리 청취자분이 가지시는 그 마음이. 보장 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3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다면서요?
0: 네, 깜짝 놀랄 문제가 더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예. 사연자분의 예.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1: 예, 예.
0: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잖아요.
1: 예.
0: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자가용 화물차 운전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네네. 화물차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업용 자가용 이런 거에 따라 기준 자체가 또 나뉜다는 말씀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라는 것은 예.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제 경우들을 말하게 되는데
1: 예.
2: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본인 가게 물건을 직접 싣고 이동을 한다거나 공구나 아니면은 자재를 본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운반하는 경우
1: 예.
2: 또는 개인이 이사나 취미, 개인 용도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좀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1: 예.
2: 이 경우에서도 운송 행위는 하지만 그 운송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1: 예.
2: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험료 또한 영업용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1: 예. 전문 직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개인용 화물차하고 영업용 화물차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0: 영업용 화물차는 운송 자체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화물 운송업에 등록된 차량이나
1: 예.
0: 지입차주, 택배기사,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운송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 네.
0: 쉽게 말해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곧 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보험에서는 영업용 화물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된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군요. 영업용 기준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까?
2: 네. 우선은 영업용 화물차는 네. 운행 시간이 길기도 길 수밖에 없고요.
1: 예.
2: 거기다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1: 네.
2: 거기에 이제 또한 야간 운전 비중도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용보다는 사고 위험 자체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1: 예.
2: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장 조건을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2: 그 결과 보험료도 자가용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1: 하지만 운전자 보험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영업용으로 잘 바꿔주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어땠습니까?
2: 네, 사실 이제 두 분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여러 번 받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좀
1: 예.
2: 해주셨고요.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이제 보장만 추가를 만약에 해버리게 된다라면
1: 네.
2: 보험료만 이제 인상이 될

0: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1세대 이제 가입하셨던 실손을 현재 이제 유지 중인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뒤에 예. 남는 차액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방향을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여러 설계사에게 이제 제안을 좀 받아보시기는 하셨지만 금액 대비 보장이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좀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종 결정을 계속 망설이시다가 우연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듣고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였습니다.
1: 예. 여러 설계사한테 상담 받아보셨는데도 썩 만족하지 못하신 그런 경우였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처음 뵈셨을 때도 약간 좀 긴가민가 반신반의 하셨겠는데요?
2: 네, 맞아요. 고민 끝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지만 네. 처음에는 뭐 설계사가 바뀐다고 뭐 그렇게 다르겠냐라면서 약간의 의심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고객님께서 이런 의심을 품는 말씀을 하실 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누가 어떻게 보장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진다고요. 예. 한 보험사 상품만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으면 각 회사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만 골라서 쏙쏙 골라서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같은 보험료 안에서도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실제 설계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말로 들을 때는 감이 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쫙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뭘 네. 좀 설명해 주시죠.
0: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내 심장의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한 보험회사 상품만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예. 보험료가 약 이제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보험회사를 한 곳으로 묶지는 않고 암은 A보험회사. 뇌나 심장 진단비는 B보험회사, 거기다 치료비와 수술비는 C보험회사처럼 강점만 그냥 있는 이제 담보만 골라서 예. 두세 개의 보험회사로 나눠 설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좀 구성을 이제 했을 경우 보장 자체가 사실은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도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즉 보장은 유지하거나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신다. 저쪽 높은 데서 멀리서 다 꿰고 있다가 아 요건 요게 괜찮고 요 부분은 이게 더 괜찮고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보험사를 그렇게 지금 예로 들어주신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한 군데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단 말이죠.
2: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한 달에 3만 원 차이가 뭐 별게 아닌 것처럼 사실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예. 그 금액을 우리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총 납입보험료 차이가 무려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주 청구하는 건 실손과 수술비 정도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또 설명과 설득을 이어나가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 다 감안해서 우리 사연자 부부 보험 잘 개선이 됐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네, 우선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좀 도움을 좀 드렸고요. 남는 보험료 차액으로 암진단비 2천만 원,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비급여 암치료비 합산 1억 원, 그 다음에 뇌나 심장 진단비를 각 각 1천만 원, 그 다음에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비도 회당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저희가 뇌나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질병 수술비뿐만 아니라 모든 상해 쪽 수술비, 모든 질병 쪽 수술비도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조금만 이제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된 담보까지도 빠뜨리지 않게 구성을 좀 꼼꼼하게 좀 도와드렸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분의 이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도 함께 준비를 좀 도와드리면서 총 보험료는 기존 동일하게 5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을 더 넓힐 수 있는 플랜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랬군요. 예. 보장범위 도 확 넓어졌고 보장 금액도 높아졌는데 기존에 지급하시던 월 보험료와 거의 차이 없게 55만 원 수준에서 딱 리모델링 완성.

0: 명이 됐습니다. 아니, 50대 후반이시고 방금 언급하신 보장 다 들어갔고 실손도 있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도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 때보다 훨씬 돈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같을 수가 있나? 이게 의문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1: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금액과 범위도 넓어졌고 실손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까지 모두 포함이 됐는데 보험료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물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설계는 보장 내용의 넓은 범위로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까지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렸는데
0: 예.
1: 사실 정해진 예산안으로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0: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2: 네,
0: 뭐였나요?
2: 맞습니다. 바로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을 좀 제외를 할 수밖에 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라는 것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이제 발생이 좀 되었을 때 이후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 건 분명합니다.
0: 예.
2: 근데 다만 저희가 플랜을 짜면서 예산이 좀 한정이 좀 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든 걸다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넣고 보장 금액을 줄일지 아니면 납입 면제를 빼고 지금 꼭 필요한 보장을 최대한 많이 선택을 하실지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선택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당연히 진단비와 수술비 같은 보장 자체를 더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납입 면제 기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0: 그렇군요. 납입 면제 기능을 제외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다. 납입 면제가 요즘 이 시간 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더, 우리 전문가님들 오신 김에 한번더 납입 면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자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이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계약에 가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째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 예.
1: 그 보험에 암 진단이 납입 면제 사유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15년을 더 내야 하잖아요.
0: 예.
1: 그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계약상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보험금 받은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낼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예.
2: 네, 맞습니다. 우선 납입 면제는 실제 이제 큰 병의 진단을 좀 받았었을 때 보험금 못지않게 요긴하기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지만요. 하지만 암이나 뇌졸중에 걸리면 무조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험회사마다 또는 이제 가입하셨던 상품군마다 납입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같은 암이라고 할지언정 어떤 암을 납입 면제 대상으로 보는지 약관마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사실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보장을 좀더 넓게 골고루 가져가시는 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분들이 아프면서 본인들의 보험의 부족함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이번에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다면서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우리 자녀분들의 보험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보험이야 뭐 내가 저들수 있는 거다 들어놓으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뭐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두 전문가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그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 정말 필요한 보장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채우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서 부족했던 암, 뇌, 심장 관련 보장 잘 보완이 됐고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까지 제대로 보완을 하셨습니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받고 있어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4717번님이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저희 문나영 전문가 분께 리모델링을 잘 받아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좋은 방송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날씨 더운데 힘내세요. 네, 응원의 한마디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50번 이름 문자 샵 095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모든 궁금증들 다 이쪽으로 질문을 풀어주시면 되지만 또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83535번님 45세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바쁘게 지내느라

0: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앱을 한번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수익은 거의 없고 아니 원금에도 못 미치더라 하셨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그동안 10년이나 유지한 보험인데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한때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여기저기서 광고 많이 나왔는데 그죠? 예. 지금 이제 10년 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 해지할지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십니다. 일단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어떤 거다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우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쉽게 말하면 보험 상품에 투자가 결합되어 좀 있고요. 자유로운 자금 운용의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변액이란 무엇이냐?
0: 예.
1: 그러니까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변한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될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거기에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은
0: 네.
1: 보험료와 이제 적립금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상품에 따라서 추가 납입도 할수 있고
0: 예.
1: 중도 인출도 할수 있고
0: 예.
1: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또는 조정까지도 가능합니다.
0: 예. 일단 설명을 들을 때는 투자 수익도 많이 날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 상황에 맞게 내 사정에 따라서 뭐 투자 금액도 그러니까 보험료도 좀 조정을 할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좋은 점을 강조해서 덥컥 가입을 했는데 특히나 올해 주식시장 한창 활황일 때 앱을 한번 확인하셨단 말이죠. 근데 수익이 없더라. 아니, 원금에도 못 미치더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2: 네, 이 부분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오르면 내 변액보험도 같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2: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인데요.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그 전액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투자가 됩니다.
0: 일단 투자 금액이 내가 내는 보험료 전부가 아니다.
1: 그렇죠.
0: 예.
1: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펀드에 사실상 투자가 좀 되고 있느냐.
0: 네.
1: 이것도 꼭 확인을 좀 필요한 건데요.
0: 예.
1: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변액, 즉 펀드에 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펀드가 반드시 무조건적인 수익을 잘 나는 뭐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0: 그러면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수익 낮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수익이 나는 상품일 수도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다. 이 예를 드는 건데요.
0: 네네.
1: 그 채권형 펀드라든지 혹시 수익률이 낮은 특정 테마 펀드에만 좀 들어가 있다라면 아무리 전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더라도 내 계좌 수익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어떤 펀드에 투자가 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예,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군요.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바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0: 네.
2: 그것도
0: 갑자기
2: 모르냐?
0: 문 팀장님이 문제를 내주신군요, 오늘.
2: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문제가 맞아요. 오늘 준비하신 게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2: 네.
0: 이거 지금까지
2: 앞에서
0: 설명 쭉 했잖아요. 이걸 못
2: 네.
0: 맞히면 안될것 같은데.
2: 그쵸?
0: 혹시
2: 그냥
0: 함정이
2: 드리는
0: 있나?
2: 겁니다.
0: 아, 그죠, 그죠.
2: 네.
0: 순진하게 순수하게 나가겠습니다.
2: 네.
0: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무조건 그렇지 않죠. 정답 X. 그렇지.
2: 어우, 네, 아주 쉬운 문제.
0: 너무 쉬운 문제를 갑자기
2: 너무
0: 주셔가지고 제가
2: 쉬운
0: 놀랐습니다.
2: 문제를 아주 잘 맞추셔 주셨고요.
0: 예.
2: 변액보험은 유지 기간만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펀드 운영 성과와 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유지했다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변액보험은 가입만 오래

0: 해두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예.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이 있는 건데 예. 즉 이제 관리하는 기간 동안 펀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위칭 아니면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동 뭐 재배분 기능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이 필요한 상품인 겁니다.
1: 그렇군요.
0: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거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네, 틈틈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중요한 점을 오늘 강조해 주셨네요.
2: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펀드 변경을 해줘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1: 예.
2: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걸 잘 못하세요. 어떻게 하지? 뭐 전화로 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어떤 펀드가 좋은지 언제 바꿔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0: 예. 네, 여기에 또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 한 가지가 더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내가 이 상품을 관리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1: 그러니까.
0: 이것도 중요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만약 펀드 구조도 어렵고 변경 타이밍 또한 모르겠고 그냥 이제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상품은 나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가장 많습니다.
1: 단순히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가? 내가 이게 틈틈이 들어가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있긴 한데요.
1: 예.
0: 바로 이제 비과세 조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용자분은 10년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는
1: 그러네요.
0: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구간이라고
1: 예.
2: 보는데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은 확보했고요.
1: 네.
2: 이제는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1: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분처럼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셨던 분 중에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아니면 이 사연 듣고 이제 아 해지해야 되나 새롭게 고민이 시작되신 분들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먼저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해지 환급금의 수준, 그리고 둘째는 투자되어 있는 펀드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셋째는 앞으로 이 상품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1: 예.
2: 이 세 가지를 점검한 후에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은 사실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하잖아요. 특히나 변액 상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점검을 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예. 바꾸고
1: 네.
2: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현재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투자되고 있는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거 보셔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이 상품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나 이것도 필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들 알려주셨고요.
0: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1: 예.
0: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자금을 좀 사용할 수가 좀 있다라면 전략적인 해지도 충분히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에 대한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가 좀 높으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출 상환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부족한 보장을 보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인 재무 구조를 좀 만드실 수도 있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님의 경우에서는 대출이 있으시다면
1: 네.
0: 환급금을 대출 상환을 하시고 월 납입 금액은 안정적으로 매년 저희는 8%의 이자를 주는 연금을 이제 가져가시는 걸 추천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진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혹시 뭐 투자 목적으로 또 이거를 가입하신 마음이 크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지 환급금 활용해서 더 좋은 쪽의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전에 또 고금리 대출 상환하실 게 있다면 그쪽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해주셨네요. 야 변액 들어가는 보험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10년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무조건 또 해지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오늘 조언 드리신 대로

0: 꼼꼼히 좀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계속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이쪽으로 질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다음 민원은 7918번님.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실손보험도 가입을 안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상황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고 원래 사회초년생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실손보험 아닌가요? 근데 50대 자영업자신데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여기도 어떻게 실손보험 지금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1: 네. 너무 걱정 안으셔도 되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등 우리 기저질환이 있어도 예. 건강체 가입은 사실 어렵겠지만 네. 유병자 뭐 간편 심사보험이나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보험료가 다소 높고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0: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군요.
2: 그렇죠. 네, 우선은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라면요. 당연히 통합보험은 초경증 뭐 유병자 상품으로도 가입이 좀 가능하고요. 네. 유병자 실손 또한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유병자 실손은 도수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 MRI나 CT, 약제비 등 같은 경우에서는 보장에서 좀 제외가 되어 있는 항목인 건데요. 예. 청취자님의 경우에서는 또한 며칠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최초 진단 여기에 해당이 되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7756번님 예, 교통사고로 합의금 받았는데 실손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하셨습니다.
2: 우선은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좀 받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실손보험의 정의는 사실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를 책임져 주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병원비를 책임져 줘 있다라면 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장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만약에 생겨 있었다라면 예. 약관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도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본인 부담을 했었던 의료비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0: 네네.
2: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군요. 자, 지금 시간이 아이고 네. 오늘 저기 급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돼서 네.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돈이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주신 두 팀장님과 인사 나누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1: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증권에 변액이라고 써있는 보험을 한 번 더 보시고 어떤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변액.
2: 네. 네, 저도 이제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정해진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예.
2: 그 기존 보험은 당연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네. 보험회사별로 장점을 좀 비교한다라면 보험료는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면서 보장을 좀 넓힐 수도 있습니다.
0: 예.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좋을 텐데. 오늘 두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좋을 텐데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놓치신 내용은 오늘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8월의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광복절 연휴 이후 첫날이라 평소 월요일처럼 밀리는 가운데 곳곳에 돌발 상황과 작업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팔탄복귀점 부근에서는 화물 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와 3차로 그리고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5km 정도 정체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 쪽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역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 최강일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안도현 시인의 동시인데 너 언제 미용실 가서 파마했니? 이게 끝입니다. 이 심심한 시의 제목은 국수가 라면에게입니다. 피식 웃으셨다면 성공이고요. 많고 많은 감정 중에 피식도 괜찮은 것 같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책임 한 점, 부담 한 숟가락 빼고 요만큼 가벼워져서 이번 한 주도 달려가 보자고요. 8월 18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광조가 노래하고 함춘호가 기타 연주합니다. 나들이.

이광재 암춘호의 나들이라는 잔잔한 노래 듣고 왔어요. 노래 듣고 있는데 8555 청취자께서 문자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석 오일장 다녀와서 출첵하는데요. 오일장에 가서 아들 저녁 반찬해 줄 참조기 사왔어요. 멋진 기타 소리로 시작하는 허리케인 좋네요. 네. 아, 이런 출첵 문자 반갑습니다. 힘이 됩니다. 예.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 저희한테 격려 문자 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변에 가면요. 제가 빠블로 PD하고도 한번 1박 2일 여행 갔다가 한번 일부러 가봤었는데 거기에 박중훈 주연의 KBS 저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실제로 촬영한 KBS 영월 지국이 거기 박물관처럼 존재하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아요. 예. 안에 저 DJ 한 명하고 PD하고 엔지니어 세 명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딴 데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가들도 있고 뭐 다들 들어가는데 KBS 그 영월 총국에서 했던 것 마냥 저희 아재들 세 명만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막 시작하기 전에 밖에 이 정성민 기술 감독이 갑자기 이 종이컵에다 TV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 아시겠습니까? 일회용 컵에다가 뭘 가져오면서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 주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콩물국수래. 아니 콩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토크백으로 물어봤더니 정성민 엔지니어가 지금 생활전선에 나서서 두부 공장에 배달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부 공장이니까 거기가 콩물이 아마 나오나 보죠. 그래가지고 콩물 그다음에 두부 배달 알바를 하다가 지금 이 시간이 되면 또 여기 상암동 와가지고 또 근무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콩물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휴대폰 만지작거리다가 본 기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 영화배우 신영균 선생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기사던데 97세 신영균 지금도 헬스장 다닌다. 수십 년 지킨 생활습관 그러면서 하루에 5,000보에서 6,000보를 반드시 걷고 그다음에 근력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영양 부족에 조심해야 된다면서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 콩국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엔지니어가 또 저한테 콩국을 이렇게 갖다 주고, 맛있네요. 예. 이거 저도 한번 먹어보려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부천 시장까지 가야 된다는데. 한번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고 콩국, 좋네요. 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남해안 지역에 비가 잦아들고 있네요. 서울은 나흘 만에 또 폭염주의보가 나왔고요. 지금 낮 기온 33도입니다. 서울이. 연휴 동안 쏟아진 극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 거제 통영에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민 245명 이틀째 대피소 생활하고 있고요. 태풍 매미 이후로 거제도에 이런 비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태풍 매미가 2003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23년 전에. 네. 초속 40m. 와, 엄청났죠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도 넘친다. 이러한 국방력을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다.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네요. 현재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일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답할지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했죠. 그리고 지난 15일 김 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점 번개회동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어제죠. 백악관에서 취재진한테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을 했고 대화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 진실은 어떤 건지 아직은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연일 자신이 김 위원장하고 좋은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셈인데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 선물 받으신 7494님께서 사진과 함께 후기를 길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김만희 떡볶이 받으신 것 같아요. 최일구 앵커 안녕.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지난번에 주신 김만희 떡볶이 선물을 받아서 어제 집사람과 처제하고 셋이 가서 먹고 왔습니다. 김만희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양도 많고 주셨네요. 여러 가지 시켜서 배불리 먹고 추가 요금 지불하려고 그랬는데 한사코 거절해서 집사람이 대신 바카스를 한 박스 사드리고 왔습니다. 아유 서로 도와주고 좋습니다. 보기 좋네요.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대표님과 제가 토끼띠 갑장이라서 더 반가웠고요. 토끼띠니까 몇 년을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김만희 사장이 63년은 아닐 63년인가? 예. 올 때 갑장 만나서 반갑다고 식혜도 따로 처제와 저한테 한 턱씩 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만희 대표님 복 많이 받고 대박 나시고 허리케인 라디오도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오길 기원합니다. 7494님이 토끼띠 김만희 사장하고 갑장이라고 하는데 예. 김만희 사장이든 7494님이든 예. 토끼띠 63년을 얘기하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청자 아 우리 또 4636님이 문자 보냈네요. 고덕동 순대님이죠. 안녕하세요. 어제 일산 시댁 식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었는데 32살 딸아이가 앵커님 목소리가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한하게 아유. 고맙다. 32살 딸아이가. 아이고 아빠보다 한 살 아래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좋으시겠어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애가 개학을 했습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아 이제 개학을 했군요 벌써. 그러네요. 예, 오늘 8월 18일이니까. 그러면서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노래를 신청합니다. 아 4636님은 참 문자도 재밌게 보내주시고 노래 선곡도 저 밖에 있는 빠블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40대다. 아 이거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듣고요. 이어서 바로 나눔 선물합니다. 돈가스 PD는 없지만 돈가스 퀴즈는 계속 나갑니다.

네, 노래 아주 잔잔한 노래 신청곡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하고 또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신 분이 토끼 갑장이라 그래가지고 63년 맞아요 답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네. 7494님께서 맞아요 63년입니다. 제가 김만희 사장님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봤었는데 아 63년이구나 저보다 한참 미친 줄 알았더니 5051 청취자께서도 나눔 선물 받고요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일구형. 생일 선물로 받은 구리 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친 날에 어제 모든 가족이 다녀왔거든요. 역시 소문대로 고기도 맛있고요. 추가로 시킨 가지튀김이 또 괜찮네요. 아, 가지튀김을 또 잘하는군요. 정말 배불려 엄청 잘 먹고 왔고요. 양꼬치 사장께서도 친절하고요. 낭만 가객 느낌이랄까. 팬플루. 그렇죠. 여기 와서 팬플루 연주했었어요. 기타 연주와 노래도 정말 좋았고, 또 게스트로 오신 분의 색소폰 연주도 잘 감상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갖게 해준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잘 하셨습니다. 5051님하고 양꼬치 사장님 두분 모두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네, 돈가스 PD들은 생활 전선으로 나가서 안 나옵니다만. 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첫 곡 듣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저 기술 감독이 저한테 컵에 들고 와가지고 먹어보라고 주고 간게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우연히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28년생이신 올해로 97살이신 신영균 영화배우 선생님께서 장수 비결로 이런 거를 들었어요. 근력운동 매일 하고 또 매일 5,000보에서 6,000보를 걷는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내가

이 짜준 이 음식을 꼭 먹는다. 이분이 30대부터 당뇨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쭉 이걸로 또 해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뭘까요? 네. 보기 두 개 올려놓습니다. 1번, 콩국. 2번, 라면. 네. 콩국일까요? 라면일까요? 라면은 당뇨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모르시면은 1번이죠? 네. 자, 일단, 샵051 문자창에다가 퀴즈 정답. 예. 모르시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24가지 나눔 선물 쫙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선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정자동 분당의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대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의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불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자, 24가지 쭉 설명드렸으니까 받고 싶은 선물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 요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서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가스 키즈만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28년생인 영화배우 신영균 선생의 장수 비결로 근력운동 5,000보 6,000보 걷기가 있고 매일 아침 이걸 꼭 챙겨 드신다는 겁니다. 요게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1번 콩국, 2번 라면. 네, 콩국이냐 라면이냐 뭐 딱 봐도 알겠죠.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되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 문자로 0747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방송하실 때 너무너무 즐겁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안 보여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TV 틀다 보니 여기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은 들었는데, 아, 어떻게 하다가 저 TBS TV를 보시게 됐구나. 야, 여기 나오는 거 아마 처음 보시나 보네. 예. 제가 여기에서 한 지가 벌써 올 10월 27일 되면요. 10월 23일이네. 2017년. 10월 23일이니까, 예. 만 9년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 자주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이 부릅니다. 내가 꽃인 줄도 모르고.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당첨자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84님입니다. 네, 일단 정답은 1번 콩국이죠. 2084님, 1번 콩국이 정답이고요. 화성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인데 아직 밖이 정말 덥네요. 오란다 세트 보내주면 여름 내내 마트에서 고생한 아내와 함께 먹고 싶네요. TBS의 조숙한 정사 기원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2084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아내분이 마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할 테니까, 네, 두 분이 오란다 세트, 강정 세트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3077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콩국입니다. 저는 망우동 우림시장에서 옥수수 장사하거든요. 옥수수도 좀 많이 드셔주세요. 크크. 저는 에센스 바르고 이뻐지고 싶어요. 망우동. 예, 망우리. 그죠? 아, 지금 더운데. 자, 3077번님께서 예뻐지고 싶다, 에센스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미래. 여보세요, 파블로. 21번은 저거야. 커큐민 골드. 20번. 이부스 볼륨에서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리도록. 아니, 목록을 똑같은 걸 서로 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걸 두고서 몇 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가. 예. 파블로 혼자서 막 고군분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 와중에 또 3077번님을 전화로 연결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목소리 고우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웃음도 아주 좋으시고. 지금 네. 그럼 망우시장? 우림시장?
1: 네, 우림시장이요.
0: 거기 어디예요? 망우동이.
1: 망우동이요, 망우동.
0: 망우리 있는.
1: 중랑구에 망우동.
0: 거기에 망우, 네. 우림시장이라고 있군요.
1: 네네네. 네, 네.
0: 그 우림이 뭔 뜻이에요?
1: 예전에 이제 소우를 여기서 많이 저기 했대요.
0: 야, 그러면 소우째 수필님이에요.

0: 그러면?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오,
1: 그래서 정육점
0: 멋있네.
1: 이런 쪽이 좀 유명한 좀 그런 시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0: 덥지요, 지금?
1: 아, 엄청 더워요. 그래서
0: 옥수수
1: 너무 더웠어요.
0: 장사하시면 그더 덥겠네. 그걸 찌고 그러려면.
1: 네, 엄청 더웠어요, 이번에. 이제
0: 어이구.
1: 1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처음 여름이라 또 엄청 더웠어요.
0: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요?
1: 작년 9월이요.
0: 아,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1: 예.
0: 꼭 1년 되는구나.
1: 1년, 네, 맞아요,
0: 어떻게
1: 맞아요.
0: 해서 옥수수 장사 시작했어요?
1: 아, 이제 친오빠가 좀 이쪽 계통에 좀 있어가지고,
0: 예.
1: 친오빠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레시피를,
0: 네.
1: 네, 하고 있어요.
0: 그 옥수수 찌는 레시피가 있어요?
1: 그럼요.
0: 어떻게 찌는 거예요?
1: 네, 있더라고요. 아,
0: 아,
1: 그건
0: 공개하면 안
1: 알려드리면.
0: 됩니까?
1: 네, 그건 따로 이제 문자 주세요.
0: 아니, 저기 왜 강원도나 충청도 그쪽에 뭐 국도병 가면은
1: 네.
0: 무슨 대학 옥수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0: 예. 그 지금 사장님은 무슨 옥수수 품종을 찍어?
1: 저는 이제 강원도 영월 거 하고, 그다음에
0: 오.
1: 수입산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0: 중국?
1: 네, 맞아요.
0: 영월에 또 옥수수가 유명한가 보군요.
1: 용월에, 그쵸, 유명하죠.
0: 하긴 뭐 강원도 분들 그 옥수수 가지고 뭐 달짝지근한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국수도
1: 네,
0: 만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강원도 분들은.
1: 네.
0: 그럼 영월에서 물건 띄워가지고 여기 망우동 우림시장에서 찌고
1: 네,
0: 그러는 거예요
1: 그
0: 그러면?
1: 오면 이제 다 까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삶고 하는 거예요.
0: 아
1: 와,
0: 그러시구나.
1: 네.
0: 잘
1: 드리고
0: 팔려요?
1: 싶네요. 아이고, 네?
0: 잘
1: 네,
0: 팔려요?
1: 좀 다행히 좀 소문이 좀 많이 나서요.
0: 오.
1: 잘 되고 있습니다.
0: 저도 참 옥수수 좋아하는데.
1: 한번 오세요.
0: 거기 저 찰옥수수 있잖아요.
1: 네.
0: 뜨끈뜨끈한 거 이빨로 콱 깨물면 끈적끈적할 정도의 그 찰옥수수.
1: 맞아요.
0: 저는 그런 거
1: 네.
0: 좋아하는데. 오.
1: 보내드리고 싶네.
0: 아이, 됐어요. 됐어요. 됐고, 예. 얼마, 소비자 가격은 얼마 책정하셨어요?
1: 국산은 이제 3개 5천 원이고요.
0: 네.
1: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한 개에 천 원씩.
0: 아, 그러시구나. 예. 국산이 역시 신터블이라 비싸군요. 근데 옥수수를 많이 다뤄보시니까 국산과 수입품 두 가지가 품질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1: 아,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해독수수는 이제 7월부터 이제 나오는 거라 잠깐 뭐 하긴 했는데
0: 네.
1: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0: 예,
1: 네, 둘
0: 알겠습니다.
1: 다다
0: 예.
1: 맛있어요.
0: 그래요, 예.
1: 네.
0: 그, 어디, 고향은 어디세요?
1: 저는 서울이에요.
0: 아, 워낙 서울이시고, 예.
1: 네.
0: 지금 뭐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쯤 되시고?
1: 저 45살.
0: 45시고, 예.
1: 네.
0: 그러면 저거 뭐 거의 20살 차이 정도 나시는데, 아니, 왜 이런, 고향을 왜 물었냐면,
1: 네.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안성에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으니까, 시골이니까, 요맘때 되면은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왜밭 주변에 옥수수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옥수수 수염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그냥 확 따다가 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맛이 혹시 떠오르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 밖에서 이렇게 하시려니까 이 더위 날씨가 가장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영향을 미치겠네요.
1: 네, 맞아요. 날씨에 영향이 많더라고요. 또 여기 또 워낙 또 시장이라
0: 네.
1: 영향이 좀 많아요.
0: 혼자 하세요? 뭐 다른 남편분하고 같이 하세요?
1: 지금 혼자 해요, 혼자.
0: 혼자 하시고.
1: 네.
0: 그래서 그 에센스 그 바르고 싶다고
1: 아,
0: 하셨겠네. 예.
1: 네.
0: 하여튼 저 에센스 보내드릴
1: 아니, 많이,
0: 거고.
1: 너무 살이 많이 타요. 여기가 막 많이 타고.
0: 그러니까요.
1: 피부가 많이 안
0: 아니,
1: 좋아지더라고요.
0: 많이 타려면 저 방지하려면 선크림을 보내드려야
1: 아,
0: 되는 거 아니에요?
1: 선크림은 많아요.
0: 아, 선크림 많으시고. 아,
1: 네.
0: 워낙 이제 밖에서 장사하시니까 선크림은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
1: 맞아요.
0: 에센스 하여튼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하루에
1: 감사합니다.
0: 어느 정도나 하냐고 그 파블로가 물어보는데? 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쟤는 꼭 이런 거 물어보래.
1: 이거 많이 팔리는데.
0: 그 정도로 하죠,
1: 개수를
0: 뭐.
1: 말씀드려야 되나?
0: 아예
1: 개수를.
0: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그런 걸왜 물어봐 그래? 나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PD가
1: 600개?
0: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1: 평균적으로 한 600개?
0: 아, 600개? 600개. 견적
1: 많고.
0: 나왔네, 그러면. 600개. 네. 600개인데.
1: 6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돼.
0: 와, 오케이. 네. 아이, 좋으십니다. 예. 그래도, 저 뭐, 이렇게 가게 크게 얻어가지고, 뭐, 조리지고 네. 집어넣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덜 돈이, 네, 경비가 덜 들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편해요. 네네네.
0: 그, 혹시 옥수수 장사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인터뷰 지금 네. 듣고 있다가 그런 분들한테 네. 뭐 도움 말씀 주신다면 막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1: 아, 저는 정말로 이 저기 장사를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너무 자부심 느끼면서 하고 있고요.
0: 네.
1: 아무리 1000원짜리 옥수수라도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레시피 알려달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0: 아니, 그러니까
1: 오세요.
0: 적극 권장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건
1: 그럼요.
0: 하지만.
1: 아니에요. 권장 엄청 합니다.
0: 어, 그래요.
1: 네, 그럼
0: 목만 좋으면은
1: 그럼요. 예.
0: 적은 경비로 짭짤하게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0: 그리고 그 레시피 네. 중에 요거 하나면 네. 거기 소금 넣는 거죠.
1: 소금 넣죠.
0: 그죠?
1: 네, 네.
0: 찰옥수수 딱 먹으면 짭짤한 그런 맛이 나는데. 예.
1: 네, 맞아요.
0: 소금을 어느 정도 투여하느냐 이것도 아마 레시피일 것 같고. 예.
1: 그거하고 이제 또, 아, 그건 애청자분들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네. 우림시장 어디쯤이에요? 그냥 그 넓을 텐데.
1: 그 남문 쪽.
0: 자, 여러분들 옥수수 장수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림시장 남문 초입에 가서 이 3077 청취자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찾으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는 잘 들으시고요.
1: 네네.
0: 네. 그러면 노래
1: 사실은 예. 다른 거 듣다가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무슨 재정상 뭐 저기하다 그러더라고요.
0: 어려워요 저희가.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1: 알았어요. 이거를 처음 알아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디죠? 네. 어디죠?
0: 네.
1: 다른 걸 이제 듣다가 일로 왔어요.
0: 네.
1: 그래서 음악만 나오는 거 DJ분들이 왜 안 나오시나 막 그러고 계셨어요.
0: 네.
1: 걱정이 돼가지고.
0: 네.
1: 어제부터 이제 계속 잘 듣고 있어요, 지금.
0: 어제부터 허리케인 라디오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1: 그렇죠. 아이고, 원래는 연구를 이루는 건 알았는데.
0: 네.
1: 다른데 이제 듣고 있다가.
0: 예. 네.
1: 어제부터 제대로 계속
0: 틀어왔죠. 알겠습니다.
1: 라디오 울리고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0: 네. 어제 저희가 녹음 네. 방송을 해드렸는데. 남진 씨 출연했던 거 혹시 들었어요?
1: 못 들었죠.
0: 그 어제 3시부터 나갔는데. 알겠어요, 하여튼. 자주 들어주시고.
1: 네, 네.
0: 아니 어디 듣다가 이 TBS를 주파수를 바꿨어요?
1: 그거 얘기해도 돼요?
0: 아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하세요.
1: 뭐지?
0: MBC?
1: 76.7인가?
0: 예?
1: 불교 방송 들었어요. 불교 방송.
0: BBS. 아.
1: 불교 방송. 왜냐면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0: 네.
1: 그 시간대별로 제가 이제 틀려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왜냐면 네. 여기 계속 음악이 좀 많이 나와야 돼서.
0: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지루하지 않으시려면, 네.
1: 네, 네.
0: 오늘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처음 듣는 거네요, 그러니까.
1: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0: 네. 어떠세요? 처음 네. 들었는데? 계속 듣고 싶으세요?
1: 네, 계속 들을 거예요.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네, 네.
0: 저 노래 뭐 좋아하는 거 틀어드린다고 저 PD가, 네. 저 PD 별명이 네. 빠블로예요. 처음 들으시니까 내가 알려드리는데.
1: 파블로요? 파블로. 네. 아, 네네네.
0: 저기 저 콜롬비아의 그 마야강. 네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네. 영화도 했었죠.
1: 아, 네네.
0: 자기가 그 마야강 닮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파블로 하겠다고 그래서 파블로 아, 파블로 불러주는 거예요. 마약하고는 전 상관없고 생김새가 그렇다고.
1: 네.
0: 그래서 PD가 파블로가 물어보래요. 신청곡 하나 틀어드린다고.
1: 저기 미운 사랑.
0: 누구 노래죠?
1: 김미령.
0: 김미령.
1: 진미령.
0: 아, 진미. 아, 죄송합니다, 진미령. 진미령의 미운 사랑.
1: 네, 예,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날 더운데 옥수수 장사 다 열심히 하시고요. 진미령의 네. 미운 사랑. 오늘 네. 처음 해오셨는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예. 네. 우림시장에 옥수수 장사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처음 들으는 분이에요. 진미령의 미운 사람 듣고 옵니다.

망원동 우림시장에 옥수수 장사하시는 청취자님의 신청곡 진미령의 미운 사랑 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2707님 일구행 우리 우림시장에 맛집도 많아요. 아 조금 전에 우림시장 청취자하고 전화 인터뷰도 그러시고 우림시장에도 맛집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없어진 옛날 상봉시의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상봉시의 버스터미널. 네. 그나저나 김치 사각항아리는 저하고 인연이 아닌지 당첨이 됐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파블로 PD님 힘 좀 써주세요. 예. 파블로가 죄송하다고 예, 확인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707님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13번님 당첨되셨네요. 안녕하세요. 정답은 콩국이고요. 우리 집은요 시장에서 사다가 시원하게 콩물을 한 잔씩 먹으면 아침이 든든합니다. 제가 당첨되면 왕만두를 받고 싶습니다. 네, 잘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6314님 애청자시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깃집,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네. 자, 콩국이 이렇게 좋군요. 아까 저, 우리 이제 엔지니어가, 예, 생활전선, 지금, 죄송합니다. 알바한다고 두부 공장에, 부천에 있는 두부 공장이라 그랬죠? 부천? 예. 아주 잘생긴 우리 저 엔지니어 감독인데, 예. 뭐 월급을 받아야지 뭐 생활이 되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부천 시장 안에 있는 두부 공장에서 배달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에서 어떻게 가져왔나 봐요. 콩국을 아까 일회용컵에다가 따라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퀴즈도 지금 콩국으로 냈던 것 같은데 예. 2001님 자 당첨됐습니다. 콩국입니다. 오랜만에 문자를 합니다. 건승을 빌며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된 72살 친구한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네요. 코다리 무침을 부탁합니다. 아, 72살 예, 청취자시군요. 남성 청취자면 저한테 형님이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저 남성 청취자 같습니다. 네, 형님들이네요. 예, 2001님께 코다리 예, 무침 용인동백의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인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해고된 그 친구분 같이 가셔가지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311번님 당첨됐습니다. 최일구 씨 안녕합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요즘이네요. 어제는요 저희 언니가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조카들이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간에 한우국밥을 좀 받고 싶어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콩국이고요. 대상포진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최일구 씨도 대상포진 조심하고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네. 저도 사실 겁이 나서 예방주사는 맞긴 맞았습니다만은 이게 뭐 예방주사 맞는다고 100%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항상 뭐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가 면역력이 약화될 때 그때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의사 설명으로는요. 예, 다들 조심하고요. 안 맞으신 분들 정말 대상포진 예방주사 같은 거 평소에 좀 맞아두시면 좀 안심은 조금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11님께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카들한테 줘서 든든하게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싱어 출신이죠.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야, 힘든 싱어 최신영 씨. 아주 구수한 노래. 있는 거 주는 거야. 저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뭐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친애청자 또 장사하시는 애청자들께서 이렇게 나눔 선물을 저희를 매개로 해서 다른 청취자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예, 드리는 거죠. 예. 그런 청취자 안 계시면 저희가 허리케인 라디오조차도 이 험한 상황에서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이걸 매개로 해서 나눔 선물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또 하나로 연결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거 주는 거다. 예. 갑자기 그 맹자가 했던 말, 그 유명한 경구가 떠오르네요. 유황산 유황시입니다. 예. 뭔가 좀 있어야지 인심도 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예,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주는 거야. 유황산 유황시입니다. 자, 이제 50분 넘 넘어갔고요. 이제 2분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지금 저 우리 슈퍼스타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 슈퍼스타 최국 씨가 막 들어왔어요. 국이야, 국이야, 너 언급하면 형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그래, 얼굴 많이 탔다 너. 어? 자, 3부 최국의 대화남 대신 환해준 남자. 네가 인간이냐? 뭐 이거에다가 뭐. 자, 대신 화내드립니다. 각종 화났던 사연 지금부터 최국 씨가 화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예. 아, 컨디션이 별로래네. 빠블로가 그러는데 저 최국이. 아, 그래가지고 화 어떻게 내냐. 아, 큰일 났네. 예. 자, 2부 끝곡 구창모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지구별 연인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6: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5: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서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화요일 오후 일부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 곳곳에 작업과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성산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지점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5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1: 변진섭입니다.

변진섭 씨 노래는 이 초강을 좀 들으면 아주 좋은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이런 노래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 변진섭 씨 노래. 예. 저 바블로 제가 프롬프트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지금? 저보고 적당히 하라네. 출연료도 못 받는데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아, 정말. 출연료나 좀 주면서 나한테 뭐 주의를 주든지. 예. 저도 월급 못 받는데. 피차 일반이랍니다. 아이고, 참.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요. 조금 전에 왜 2부에서 인터뷰해드렸던 망우동의 우림시장의 옥수수 장사하시는 여성 청취자 사장님 307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저기요. 조금 전에 구리에서 라디오 듣고 손님이 와서 옥수수를 사갔어요. 해리케인 왕 애청자 될게요. 해리케인은 아니고요. 해리케인은 저 잉글랜드 축구선수 이름이 해리케인이고요. 여기는 허리케인입니다. 태풍 허리케인. 아, 참, 라디오의 힘이 그거네요. 네. 눈에 전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네. 우림시장에 찰옥수수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구리에서 들으셨던 분이 차를 몰고 지금 망우동에 우림시장까지 가셔가지고, 옥수수를 사줬다 그럽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네. 보람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상암동에 앉아서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니까. 자. 정답 청취자 한 분 더 합니다. 3248번님이에요. 1번 콩국이 정답이고요. 저는요, 의정부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많이 타거든요. 선크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3248님도 옥수수 이 장사하시는 분 마냥 밖에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시니까 얼굴이 많이 탄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잘 쓰세요. 자, 잠시 후에 최국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촉망받는 신인 가수의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뭐 촉망받는 가수가 뭐 대한민국 한둘입니까? 예. 떠야 되는데 그게 뜨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누구느냐? 장미소가 부릅니다. 사랑이 샤르르.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9299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니 좀 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도 보니까 좀 인상을 많이 쓰고 컨디션이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2: 아니 제가 그 사무실 위층에 네.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0: 아~
2: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창 좀 골프를 좀 배우다가
0: 젊었을 때
2: 네, 또 몇 년 쭉 쉬다가 네. 또 사무실 위층에 또 있길래
0: 아, 오랜만에 있길래 네,
2: 갔거든요.
0: 언제? 오늘?
2: 네. 네. 그래서 이제 딱 연습을 했는데 네. 아, 뒷땅을 진짜 오지게 쳐가지고 지금 왼쪽 이 갈비뼈가 위에 가슴 쪽에 갈비뼈가 지금 아 너무 아파요 지금 금강고 같기도 하고
0: 예, 금강 그거 예. 아, 저도 골프 아파. 옛날에 처음 배울 때 왼쪽 이게 결려가지고 예. 예 나는 병원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꽤 했어
2: 좀 가봐야 될
0: 보름 넘게 했는데
2: 아, 그러니까
0: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그 뒤에 낫긴 나았는데
2: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오늘 좀 소리를 질릴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0: 어 정말. 진짜
2: 아! 아파 아, 아파
0: 그거 안 되는데 아.
2: 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요
0: 그냥 있는 대로 해 예. 소리 지르다가 예. 네가 인가 아! 이렇게 가 그냥
2: 아니 일단 해보는 데까지 네. 하다가 뭐 정 안 되면 네.
0: 그리고 뭐 골프를 가든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막 그 뭐 회초리 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원리를 알고 해야지 네? 네.
2: 내가 이래서 골프를 관둔 거예요 하도 옆에서 그렇게 막 미주알 보주알 막 가르쳐 주더라고 백돌이들이 아 그래가지고
0: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2: 아니 다른
0: 나는 백돌이는 전 낫어 그보다는 저는 뭐 골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네,
2: 그렇다고 저는 뭐 그냥 오랜만에 한번 저기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0: 그래 그냥. 아유 아유 요새 골프 뭐
2: 골프를
0: 아유 저희가 있어. 지금 나눈 선물 네. 그 선물에도 브라보 골프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드리는데
2: 스크린 골프는 이제
0: 그러면 네,
2: 갈만하죠
0: 이 정도야 뭐 대중 스포츠지 옛날이나 뭐 고가 스포츠라고 합니다
2: 브라보 골프가 되게 요즘 뭐 핫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진짜
0: 근데 손님이 별로 요새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 아무래도 네. 뭐.
0: 좋습니다. 네. 자, 이 코너가, 대화란 코너가 최고 인기 코너 아니에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청취자들 위해서 하여튼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주길 바라고.
2: 네. 네.
0: 자, 요 밑에 문자 안내 좀 읽어주세요.
2: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게 여러분들 화나는 그 일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더욱더 그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장사 가는데서 짜증난다거나 뭐 갑질을 누가 이렇게 한다 나한테 아니면 돈 꺼가지고 안 갚는다 아니면 내가 저기 옆에 밭에다가 저기 그, 어? 걸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걸음 쳐갔다, 예를 들어서.
0: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죠.
2: 예, 별에 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0: 예.
2: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네,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요.
0: 그래요. 그냥. 가슴 결지는 않는 것 같은데.
2: 아파요, 아파요. 지금.
0: 아프긴 아파요, 아프고.
2: 예.
0: 자, 여러분들, 최국 씨가 오늘 화내면서 얼마나 악소리를 낼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0: 자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4288님의 내용인데 거마리오 운전하면서 휴대폰 전화하지 맙시다. 앞에서 버벅거리는 차 추월해서 보면요. 대부분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어요.

0: 없어요. 네. 정말 왜들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아, 핸드폰 좀 그만 봐.
0: 태국 씨 호되게 화 좀 내주세요.
1: 아,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0: 안 결려?
1: 이건 또 다른 쪽이구나 이거.
0: 아, 여기 실전형이야 실전형.
1: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볼 정도면 뭐가 이렇게 급하길래 핸드폰을 봐? 도대체 끝나고 보면 되지. 왜? 뭐 주식 확인하는 거야? 주식 확인하면 뭐해? 확인하면 뭐 올라? 어? 떨어지고 내리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다 골로 가! 뭐 야동 보는 거야? 야!
0: 야, 그거 네가 운전하다가 하는 건 아니지?
1: 보지 마!
0: 네가 하는 건 아니지?
1: 아,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아니, 근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야동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1: 뭘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
0: 상상이나 못하는
1: 거야.
0: 어,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1: 참 또 너무하시다.
0: 아니, 주식 네? 그거 보는 건 뭐 이해가 돼.
1: 저는 핸드폰으로는 안 봐요.
0: 그 뭘로 봐?
1: 컴퓨터로 봐요. 왜요? 모니터로. 그게.
0: 저기 차에다가 PDA.
1: 그 조그만한 거 뭐 보이지도 않은 거 놓아놔가지고 뭐 어떻게 봅니까 핸드폰으로. 텔레비로 봐야지. 여러분 다 농담이에요. 아시죠? 저는
0: 아니,
1: 지금.
0: 농담 아닌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그 젊었을 때나 뭐 20, 30대나 좀 호기심에.
0: 아,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해. 아니 알았다고.
1: 우리 형님이나 제 나이 되면요 아시잖아요.
0: 형님이나 제 나이나? 아니, 너 몇 살인데 나하고 나이를 갖다
1: 아, 뭘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0: 뭐
1: 왜 그래.
0: 같이 늙었잖아.
1: 뭐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제 뭐. 어?
0: 야.
1: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같은 60대 아니에요?
0: 뭐?
1: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다.
0: 네가 60대 되면 형은 마 70 중반이야. 어?
1: 안 봅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그래요? 절대 안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안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1: 여러분들 뭐 야동을 네. 보면은 뭐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0: 아니 그럼 난 모르겠고 하여튼 운전하다가는 보면 안 돼.
1: 보지 맙시다. 네. 핸드폰 하지 마요 운전하면서.
0: 아니 아까 지금 이 문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상암동 아까 오다가 저기 그 난지 공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이 상암동 쪽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그 직진 차로에 있는 차인데 중간에서 안 가는 차가 봉고버스가 하나 있더라고.
1: 안 가요?
0: 왜? 카니발 왜? 같은 차인데.
1: 왜 안 가요?
0: 모르지 내가. 근데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그거 쳐다보지 말아라. 혹시 그분도 휴대폰 쳐다보느라고 신호 떨어졌는데도 안 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니까.
1: 저는 집에 가는 길에
0: 아니 차가 새 차인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고장 났을 리는 없고.
1: 그렇게 왜 그러고 자나?
0: 그러니까
1: 술 먹고 자고 있을 수도
0: 자거나 있겠고. 아니 졸거나 아니면 휴대폰 보거나
1: 둘 중에 하나죠. 예.
0: 그래요. 자 그러면
1: 뭐야 이게
0: 4218님께서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작년에 빌려간 150만 원 돌려줘 그랬더니
1: 네.
0: 너는 그 돈 없어도 살잖아. 이러면서 연락 끊더라고요. 친구야, 나도 힘들다. 최국 씨, 내 친구 좀 혼 좀 내주세요.
1: 돈 내놔, 임마! 돈 내놔! 네가 인간이야? 이게 아주 꼬갈 때는 아주 죽을 듯이 하고 그냥 막 아주 내리라도 그냥 골로 갈 듯이 꼬가더니 진짜 이제 와서 배째라는 거야, 뭐야? 어? 네가 인간이야? 야, 150이 뭐 장난이야? 150이?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150이면 진짜 배민의 배달을 몇 번에 아 가슴 아파.
0: 야.
1: 배달을 몇 배민 야. 배달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줄 알아?
0: 야, 어?
1: 돈가스가 몇 개인 줄 아냐고? 야, 150이면 지금 하이닉스 주식 좀만 보태면 살 수 있어.
0: 아, 이게 최고,
1: 돈 갖고 와.
0: 최고 대화남 이제 이 후원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아,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0: 그거 형이 가르쳐 준 건데 아주 니 거로 자연스럽게 한다, 그냥.
1: 계속 이제 외워버릇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지금 돈가스 PD가
1: 네.
0: 쿠팡 이츠 배달 경험,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전부 다 나가서 알바하잖아.
1: 아, 지금 돈가스 PD님이 휴일에는 주말에는 뭐.
0: 아니, 주말이고 가네. 다 이제 요즘, 안 온다니까.
1: 여기. 요즘 쿠팡 이츠 배달해요?
0: 그럼. 별거 다 한대. 아, 참 힘들게 아,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저기 지금 저 밖에 지금 기술 감독도 두부 공장에 배달하고 다니고 그러거든. 150만 원 이거 간단한 돈 아닙니다. 빨리 지금, 줘 그래 빨리 줘.
1: 우리 지금 뭐 저기 뭐 대학로에서 다 연극하는 우리 연극 배우들이에요. 우리 아 제가 연영권 나오고 또 대학로에서 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 배우들이 이런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알바하고 밤에 알바하고 또 그걸 또 생활비에 하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고
0: 그 생활을 최욱 씨 어느 정도

0: 정도 했어요?
1: 저는 뭐, 몇 년 했어요, 몇 년. 신인 때. 예, 신인 때. 대리. 대리, 그러면은... 대리 운전했었죠, 저는.
0: 아, 부업으로?
1: 예, 초창기 때.
0: 그러면은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는, 저, 극장에서 돈을 안 줍니까?
1: 네.
0: 야, 열정 하나로 버텼구나.
1: 식권 줘요, 식권.
0: 식권 하나 줘요.
1: 식권. 예. 오.
0: 근처에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1: 예, 그거 해줘요. 예, 거기 전주식당 사장님 잘 계시라 모르겠어요. 뭐 삼겹살 맛있었는데 쿠폰을 아. 계속 모아요, 식권을.
0: 그래서.
1: 식권을 모아서 나중에 삼겹살 먹고 막 그랬었죠.
0: 아, 예. 한 번에?
1: 네, 한 번에. 예, 그 전까지 술좀 굶다가.
0: 그랬구나.
1: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0: 최욱 씨는 저 삼겹살 먹을 때마다 옛날에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겠네. 예?
1: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이게 옛날에 어떤 고생담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비슷하니까 지금도 짜증나는 아니, 거예요.
0: 도대체 여기 TBS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1: 아, 근데 우리 돈가스 피디님 진짜, 와, 우리 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 들으니까. 네. 아, 갑자기 너무 또, 막, 슬퍼지네.
0: 그래서 아까 저, 대학로 배우들이야 그랬구나.
1: 이거 지금, 아, 이거 진짜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TBS. 이거 이러시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0: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 정치권한테 누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0: 아, 지금 얘기 좀 해줘봐.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0: 있으면.
1: 지금 TBS가 옛날에 그렇게, 예? 교통방송 하면서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 대한민국 교통 시스템에.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1: 배달 안 되잖아, 배달! 아우 가슴 아파. 아. 아, 아파. 아.
0: 아이고.
1: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네. 그 쿠팡이츠 배달 이런 거 네.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열심히 하면. 예? 네? 돈 천도 번다고 하는 아,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0: 저 바블로 가라는데 오바하면 역효과 난다.
1: 아, 그래요?
0: 여기까지만 하자고. 야.
1: 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형님이 야. 얘기하셔야 된다고.
0: 아,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 사람아.
1: 저는 좀
0: 못하지. 그래서 네. 자, 지금 저 최국 씨가
1: 세훈이 예. 형.
0: 최국 씨.
1: 세훈이 형.
0: 세훈이 형이 누구야?
1: 아, 이번에 당선되신 분 계시잖아요. 아, 아. 응?
0: 잘 아냐?
1: 아, 몰라요. 다 형이지 뭐. 아. 뭐 나한테 뭐 안 꽂아주면 다 형이지 뭐.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답니다.
1: 뭐 동네 형이지 뭐 다.
0: 강진 씨의 신곡 흐르는 강물이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날에 이슬처럼 내 마음도 고요히

0: 강진의 멋진 노래. 아,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 이 형님 참 신곡이 몇 번째인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대화난 문자.
1: 강진 선생님은 저기
0: 네.
1: 그 일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0: 왜?
1: 강진이잖아, 이름이 강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0: 알았어. 예. 아, 개그 본능 살아났습니다. 예, 그 강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1: 네.
0: 예? 자, 그래서 일본 진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 왜 강진으로 예명을 해? 예? 뭐 아, 여진 이런 거 어때? 여진 진짜로 하려면. 아이, 되고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예. 그 이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최국 씨. 자. 새싹 문자 2475님의
1: 네.
0: 분기 탱천하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요. 7월 초에 이달 초네요.
1: 네네.
0: 아, 이달 초가 지난달 초네. 중랑천 공용 수도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개를 목욕시켜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야? 수도가 당신 거야?
1: 아.
0: 이러면서 반말을 하길래 당신 집에 가서 목욕시켜라 그랬거든요.
1: 네.
0: 몰상식한 시민들
1: 아.
0: 최국 씨가 혼을 좀 내줘야 됩니다.
1: 아.
0: 일단 화 좀 내.
1: 공용 수도가
0: 지금 말해요. 2475 이 민원 문자 보내신 분을 밖에서 전화 네. 섭외하고 있대.
1: 아,
0: 자 일단 여기까지 야. 문자로. 예.
2: 아 아줌마 아줌마 뭐 시게 지금 어 수도가에서 개를 목욕시키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막 뭐 먹고 세수도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걔가 이제 뭐 애견이고 저 가족이고 하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오줌 못 가리고서 정말.
3: 아니 근데 여기가 아저씨 거예요?
2: 아저씨 거고 나발이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정말 진짜.
3: 아 왜 욕을 하고 그래요?
2: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미치게 욕이야.
0: 아유.
2: 이 아줌마 좀.
0: 아니 근데 왜 한 달 전쯤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청계천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1: 네.
0: 그 목욕 타월도 갖다 놓고 비누를 막 이렇게 목욕하던 장면.
1: 아,
0: 그거 못 봤어?
2: 아줌마 같은
0: 그거 못 봤어? 그 이야기?
1: 못 봤어요.
0: 아, 못 봤구나.
2: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공용 목욕탕 가가지고 막 어? 저기 우유로 막 샤워하고 막
0: 공용 목욕탕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1: 뭐라고 불러요 그거?
0: 대중탕?
1: 대중탕, 네. 대중탕.
0: 자, 지금 2475님 요 문자 보내주신 2475님.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마 형님쯤 되실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4: 여보세요.
0: 아유, 아, 형님 안녕하세요.
4: 네, 네.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1: 네,
0: 예.
1: 반갑습니다. 예.
0: 그 대교에 그러니까 중랑천 어디이신가 봐요?
4: 네, 상계동이요.
1: 아, 상계동이시구나.
0: 최국 씨 인사드려.
1: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그냥 험한 꼴을 당하셨네요. 고용수도과에서.
4: 네, 아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발도 씻고, 개를
1: 예.
4: 목욕시키고,
0: 예.
4: 오늘 물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몰상식한 놈들이.
1: 아,
4: 많아요,
1: 참,
4: 아주.
1: 정말 진짜 어쩌고.
4: 오죽하면 내가 막 욕을 해, 내가.
1: 예.
4: 욕 많이 했어요, 내가. 나한테도 욕을 하고.
1: 잘하셨어요.
0: 욕 예. 내용은 하지 마세요, 형님.
4: 예.
0: 예, 그냥 욕만 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1: 네.
0: 방송에서.
4: 예, 예, 예.
0: 정나라하게 욕하면 저희가 걸리니까 예.
4: 네,
0: 그냥
4: 네.
0: 욕했단 얘기만 하고 욕의 내용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4: 예예예. 예, 예. 예.
1: 그 공용 수도가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도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
4: 네, 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거나.

0: 답변을 하면 그러면은
1: 네.
0: 물을 먹으라고 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발을 닦고 뭐 개 목욕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진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저렇게 뭘 상식하는지 모르겠어요.
2: 이게 사람 맛이라는 음용수 용으로 만든 건데 거기다 자신 네. 반려견을 갖다가 네. 비누칠까지 네. 해가면서 목욕을 시킵니까?
0: 비누칠은 비누는 안 가져가고 비누칠은 안 했는데
2: 네.
0: 거기서 그냥 목욕을 시키는데 냄새가 네. 얼마나 많이 나는지
2: 그렇겠죠.
0: 먹는 수도가서 그렇게 개를 목욕시키냐고 네. 막 야단쳤어요.
2: 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뭐라고 그래요?
0: 그 내용대로 네.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냐 그러면서 이게 아저씨 거냐 그러면서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더라. 이런 게 그 나중에 막 욕을 했어요.
2: 이런까지만 하세요. 큰일 납니다.
0: 예, 예. 네,
2: 아, 형님.
1: 아, 그래서 결국에 예, 예.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0: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1: 어, 형.
0: 내가 하도 막 욕을 하니까.
1: 아, 형님 위인이시네. 형님 이기셨네. 네.
2: 아니, 개가 반려견이 큰 반려견이에요?
0: 아니요, 중간치 돼요.
2: 중간 정도.
1: 중짜, 중짜.
2: 한 네. 5kg에서 7kg 사이쯤 되나 보다.
1: 예. 그 정도면 무슨 뭐 한 진돗개.
2: 중형견, 뭐 중형견.
1: 리트리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리트리버는 대형이지.
0: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 지도 이제 민망한지 그냥 가버리더라고. 가면서 이제 막 수저쯤 내고 그러더라고.
2: 아유. 저기, 형님. 상계동 형님.
0: 예. 예.
2: 상황극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는 의미에서
0: 네. 네.
2: 그 아줌마 역할을 그 중형견을 공영수도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시키는 아줌마가 최국 씨다 생각하고요.
0: 네. 네.
2: 제대로 네. 화를 네. 좀 내주세요. 그 아줌마한테. 네. 대신 형님이 네. 근데 하는데 적나라하게 욕은 막 하시면 안 돼요.
0: 예. 예, 예, 예.
2: 그냥 감정만 섞여주시지 말로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예, 예. 형님이 가다가 봤어.
3: 아이고, 우리 뽀삐, 시짜, 시짜. 아유, 땀 많이 흘렸지? 여기 공영 수도가에서. 아유, 겨드랑이도, 아유, 박박 씻고, 아이고. 아유, 얘가 똥을 쌌네. 아유, 똥도 좀 닦고.
0: 아니, 여기서 목욕시키면 안 돼. 개 목욕시키면 안 돼, 여기서.
3: 아이씨, 아니, 참.
0: 냄새나 그러는데.
3: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내가 내 강아지 내가 시킨다는데.
0: 아유, 공영 수도가에서 무슨 목욕을 시켜.
3: 아니, 이거, 이거 물 쓴다고 해서 뭐가 들어오지는데, 사람이 씻나, 개가 씻나, 똑같은 거 아니야, 씨? 아이씨, 진짜,
0: 맞지 않다고 했네? 소모감 있고, 얼마나 더러워, 먹는 수도가에서 왜, 여기서 목욕을 쓰고, 니네 집 가서 하지.
3: 이게 수도가가 아저씨 거예요? 이 수도가 아저씨 거냐고?
0: 다 동명인데, 왜, 니가 여기서 목욕을 시켜?
3: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듣자 하니까, 정말 아저씨 이렇게 말,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0: 아이, 니네 집 가서 해. 니 밥상구에서 목욕시키더니
3: 뽀삐 물어! 물어! 물어!
0: 아니 이런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못된 여자가 있고.
3: 아이 짱당. 어? 아이 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자 뽀삐.
2: 아이고.
1: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 잘하셨어요. 아이, 저 듣고 있는 저는 재미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1: 아직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형님.
2: 네. 그
1: 좀 전에.
2: 상계동 형님. 네.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막 욕도 하셨어요?
0: 아유, 많이 했어요.
2: 아, 근데 오늘 지금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0: 이건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아, 나 듣고 싶어. 미치겠네, 진짜. 아, 시원하게 저기, 파블로 피디 한 번 양복 한번 입어볼까요, 우리가?
2: 파블로. 아, 이 형님 뭐 좀 보내드려, 나눔 선물.
1: 어, 저 선물 드려요.
2: 저기,
1: 어.
2: 형님이요.
0: 네.
2: 여기 저 나눔 선물 하나, 예, 지금 고르고 있는데, 뭐 하나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0: 네,
2: 알겠습니다.
0: 아유,
2: 저기
0: 감사합니다.
2: 상계동이라고 네. 그러셨죠?
0: 네.
2: 그러면은 저 월곡역 성북구 월곡역에
0: 네.
2: 김만희 떡볶이 집에 가시면 3-4인어치 사장님이 네. 그냥 주거든요. 한번 가실래요? 네. 떡볶이 드시러?
0: 네.
2: 그래요.
1: 손주분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2: 네.
0: 예.
2: 알겠습니다. 어, 근데 70평생 아, 처음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문자 보내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혼자 하셨어요?
0: 아, 몇 번 시도했다가 네. 실패하고 못했어요.
1: 예.
0: 그러다가 하니까는 이제 되더라고요.
2: 아,
0: 그래서
2: 오늘 처음 성공하셨구나.
1: 저 진짜 궁금한, 진짜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진짜 제가 궁금해서 형님한테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저도 예.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0: 예. 네.
1: 형님 이제 70대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70대의 그 어떤 생활이나 삶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뭐.

0: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막, 아, 진짜 막, 아,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 늙어가지고, 나 어떡하냐, 뭐, 어때요?
1: 그냥 주어진 삶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냥 운동해가면서.
0: 네. 아, 진짜요?
1: 예. 네.
2: 네. 저희 형님.
0: 다니면서. 저도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이제.
2: 장재동 형님, 잠깐만. 언젠가. 최국이 네. 너는 그런 거 이 형님한테 물어볼 연조가 아니야.
0: 아, 금방
2: 가요. 몇 살인데? 그런 걸 이 큰 형님한테 물어. 아니, 나 정도는 돼야 네. 물어보는 거지, 아니, 이 사람아.
0: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지금.
2: 알았습니다. 네. 저 최국이가 좀 용서해 주세요, 형님.
1: 아이, 괜찮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2: 저 형님.
1: 네.
2: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곡 틀어드린다는데.
1: 네.
2: 예. 뭐 평소에 네. 듣고 싶은 노래.
1: 잠깐만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아미세.
2: 예? 네?
1: 현철의 아미세요.
2: 현철의
0: 아미세.
2: 아미세.
1: 아미세. 네.
2: 현철의 아미세.
1: 예.
0: 네.
2: 저는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0: 형님 목소리가 저 이박사 닮아가지고 이박사 노래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2: 진짜 신발에 이박사 목소리 닮았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1: 아니요. 네.
2: 아미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앞부분만.
1: 갑자기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는.
0: 원래 그래요.
2: 아,
0: 네. 원래 갑자기
1: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면 미워라.
2: 알겠습니다.
0: 바이브레이션이 되시네요.
2: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계동 형님, 네, 지역의 파수꾼 되시고요. 현철의 아미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요. 떡볶이집 다녀오세요. 그리고.
1: 네,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예.

0: 네, 상계동 형님의 신청곡으로 현철의 아미새.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미새가 뭔 뜻이냐고 파블로한테 물어봤더니, 아름답고 미운 새를. 아미새 줄여서. 아미새.
1: 원래 있는 새 이름은 아니고.
0: 네. 네.

0: 보니까 노랫말에도 그렇네요.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 새 당신. 네. 남자의 애간장만
1: 신조어네요, 신조어. 네.
0: 합성어지, 신조어는.
1: 합성어, 아니에요. 합성어.
0: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1: 그게 뭐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
0: 안 보면 그 말이지.
1: 그러면 뭐. 안 봐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네.
0: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서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또, 어? 미운 짓도 하고, 어? 예뻤다,
1: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
0: 아, 사랑하는 여인.
1: 보통 와이프가 네. 그렇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면, 아우. 아.
0: 뭐야, 뭐라 그랬어, 지금.
1: 아, 10분 좋고, 뭐 이런 거.
0: 자, 대화남1918님께서 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대화남에서 퇴비도 훔쳐간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그랬죠?
1: 네. 네.
0: 저는 정반대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조그만 텃밭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저희 텃밭에서 네. 반려견의 배변을 보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 아이들이 텃밭에 왔다가 똥 받고 기겁을 합니다. 최국 씨. 개똥은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고 벌레만 생기니 제발 남의 밭에다가 개똥 넣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1: 아 근데 진짜 개똥은 걸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0: 어 그런다 그래요.
1: 그러네. 어.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0: 그야말로 개똥은 쓰레기네 쓰레기. 야, 없다 쓸 데도 없네.
1: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더니 그거 다 가져가. 걸음으로도 못 쓰는 야 진짜 애들이 똥발 개똥발밭이잖아요. 왜 거기다 똥 싸게 왜? 어?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걸음이 안 된다고 걸음이 진짜 왜 거 네가 인간이야?
0: 딴 거 좀 해
1: 딴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남의 밭에다가 진짜 똥을 진짜 아니 사람 똥도 아니고 개 똥을
0: 지금 최욱 씨가 골프 연습에 뒷땅을 해가지고 왼쪽 가슴이 결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여기 결리는 거 골프용으로
1: 엘보
0: 아니 엘보는 여기고
1: 뭐야
0: 오른쪽 팔뚝 같은데 관절이고 가슴 결리는 거 뭐라 그러는데
1: 담
0: 그렇지 담 하여튼 예. 하여튼 저 투혼을 지금 최욱 씨가 왼쪽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1: 똥을 다 싸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강아지를?
0: 그 사람 마음대로 되냐?
1: 안 되는 건가?
0: 아니, 애라면은, 야, 너 산책 나갈 건데, 네. 에? 국이야, 너 똥 싸고 나가. 그럴 수 있지만.
1: 그러니까.
0: 강아지한테 너 말 걸 수 있어?
1: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이제 딱 똥이 마려워가지고 뒷다리를 드는 순간에 가서 손으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런. 강아지가 뒷다리 드는 거는 오줌 쌀 때 하는 거야.
1: 아니, 어찌됐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신도 없이 왜 어떻게 그렇지. 그걸 키워요.
0: 그렇지.
1: 그런 거 다 가만 각오하고 키우는 거지.
0: 아이, 좋습니다.
1: 옛날에는 임금님 똥도 먹었대잖아.
0: 누가 그래?
1: 봤어, 사극에서.
0: 어디서 그런 게 있냐?
1: 아니, 의원이 똥 찍어 먹었대며.
0: 아, 그 먹은 게 아니지. 맛을 보는 거지, 매화, 사람은. 매화.
1: 넘어가. 넘어가.
0: 아유, 저, 오늘 세게 나온다, 너. 야, 근데,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면은 똥을 싸는 거야, 그게?
1: 아니에요. 뭐, 아,
0: 오줌 싸는 거지. 아니, 새로운 학설을 막 들고 나오네.
1: 쭈그려 앉으면 받아, 쭈그리 앉으면. 쭈그리 앉는 순간 받아요! 왜 거기 밭에다가 그 똥을 놓게? 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문자 보내신 분 그거 어떻게든 뭐 대출로를 받든 돈을 모으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0: 그렇지
1: 그 장만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똑같을
0: 예.
1: 얼마나 짜증나겠어 왔는데 진짜 개똥이 진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애들이 그거 다 그거 다 모종사부로 이렇게 그거 뭐 뭐죠
0: 밭을
1: 그,
0: 가꾸는 거지
1: 그렇지 가꾸려고 갔는데 똥 밟으면 얼마나 짜증나
0: 좋습니다
1: 아줌마 아줌마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0: 야 최욱 씨가 그 예? 골프 치다가 뒷땅 쳐가지고 담이 생기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1: 아, 힘들어요.
0: 힘들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돼. 지금 44분이니까.
1: 버텨.
0: 10분만 더 해.
1: 버텨.
0: 자, 8750님의 문자입니다. 반장한테 일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하네요. 아, 너무 속상해요. 이 나이에 그만두면 갈 데도 없는데 지가 반장이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화 좀 내주세요.
1: 야! 혹시? 야! 네가 반장이 다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어? 야, 힘들다고 하면은! 아, 그래?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네가 괜찮겠니?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자고 한 거야?

0: 나서러 어떻게 좀 위로를 좀 바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바로 외모차에 그럼 관도 이러면 네가 인간이니? 야,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반장이었어? 너도 다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힘들어도 다 윗 사람이 더 나 더 너 배려해주고 개화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니야. 그거를 너는 때려치라고 이런 나쁜 인간아.
1: 네가 반장이야.
0: 뭘 받아? 뭘 받아?
1: 네가 반장이면 다야 그래.
0: 네가 반장이면 다야.
1: 한 번 더.
0: 뭘 한 번 더 해요.
1: 아, 세 번 해야지.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세 번은 해줘야지.
0: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어. 어떻게 나 때려칠까요? 아, 힘들어.
1: 아이고.
0: 야, 사과해. 그렇습니다. 사과해 반장님.
1: 아 정말. 아 그만둬라. 아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만약에.
0: 그럼요. 그 얼마나 재수없어요.
1: 힘들다 그랬으면 너 그만둬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그만 안 두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0: 아, 당연하죠.
1: 힘들다 그래. 너 그만둬.
0: 그러니까
1: 얼마나 야속해요.
0: 아니 본능적으로 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1: 네 나이에 지금
0: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1: 나이를 8750님이 나이를 안 쓰셨습니다만 네. 갈 데가 없는데 그만둬 그러면 어떡해. 네가 인간이야 지금.
0: 너무 한다는 자 아, 반장 정말. 자. 반장 부장 저 아 다
1: 부장 저 김경래
0: 그런,
1: 김경래 빠블로
0: 네. 부장 들이
1: 네. 제 부장이잖아 제. 8052번님께서 문자를 옛날에 김병조 개그맨의 유행어 지구를 떠나거랑 한번 해주세요.
0: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갑자기 이 뚝도 없이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1: 아 일론 머스크 스타쉽 그거예요. 아, 들으시나 봐. 그러니까 김병조 씨는 지구를 떠나거라고요. 최국이가 요즘 이제 최첨단으로. 어? 네.
0: 야 우리
1: 스타쉽. 진짜. 태워서 화성 보낼 거야. 이게 이제 유행으로 가라 이거야.
0: 정말 오래간만이다 진짜. 지구를 떠나거라. 뭐
1: 아 MBC 옛날에 그저 일요일 일요일 밤에 아주 시트가
0: 유행어 제조기셨죠 김병조 선생님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지, 또 뭐 있었지?
1: 그거지 뭐.
0: 또 있었는데.
1: 5886님께서 개똥을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공원에는 사람이 대변을 꼭 봐요. 아우 싫어. 아우 냄새.
0: 아, 나 진짜 지금.
1: 화장실이 30m 거리에 있는데도 그러니 혼 좀 내주세요. 아, 최욱 씨, 네? 항상 열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 지 강아지가 딱 함부로 똥 싼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 사람이 저래? 아니 화장실 30m 있으면 어? 거기 가서 하지. 아이고.
0: 아저씨 사춘기야? 반하는 거 뭐야? 화장실 옆에 있대잖아요. 그거 좀만 걸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싸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네. 이유가 뭐야? 뭐 오기야 뭐야? 아, 야,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어? 왜?
1: 공연 음란죄야 저런 거. 공연 음란죄.
0: 걷다 싹 똥을. 아, 나 참 진짜.
1: 똥 어디다 싸 그래? 똥을 왜 거기다 싸 그래?
0: 똥을 왜 걷다 싸?
1: 아, 한 번 더. 아파.
0: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1: 한 번 더.
0: 아. 왜 걷다 싸? 잠깐만, 아, 기술 감독님이 저기 밖에서 네. 아, 아줌마일 수도 있는데 왜 아저씨라고 하냐고.
1: 에이, 아줌마는 아니시겠지. 아줌마는 아니겠지.
0: 거기까지는 네. 가지 마시죠. 네. 예, 아우, 상상만 해도 짜증나요, 진짜. 네. 예.
1: 자, 아, 오늘 똥 얘기가 많이 나오네.
0: 그래, 오늘 똥데이에요? 똥데이.
1: 6512번님, 명불허전 앵커 최일구 선생 찐팬 애청자입니다. 최국 씨는 별을 쏟아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이고요. 아, 별을 쏟아. 예, 그때. 아, 한번 해줘봐. 별을 쏟아.
0: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걔가 한 거예요. 누구? 조원석.
1: 아, 맞아, 맞아.
0: 저는 옆에서 그냥 받쳐주는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받쳐지는 역할 한 게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난 계속 받치는 거야.
1: 그러니까. 주연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주연이 된다.
0: 스타트 잘 끊어야 돼요. 우리 개그맨 분들.
1: 네. 하여튼. 자, 최국 씨 별을 쏟아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인데요. 전철 승강장 의자에 어딘지 알죠? 지하철 승강장 의자.
0: 네.
1: 지하철 전동차 안이 아니고
0: 네.
1: 승강장 의자에 먹다 남은 음료수 캔 또 빨대를 꽂아놓은 음료 용기 등이 놓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0: 아.
1: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놓고 가네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불쾌해갖고 제가 대신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발 공중도덕 지키는 문화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네. 최국 씨 가슴이 아프더라도 호통 좀 쳐주세요.
0: 거기다 왜 버려? 여기다요! 왜 여기다 버려? 거기 쓰레기통인데.
1: 딴 거 좀 해봐. 딴 거.

0: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아,
1: 뭐 있지?
0: 응?
1: 꺼져버려! 네가 인간이야?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한번 있는데
2: 니네 집에 가져가 그래.
1: 네가 그렇게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2: 니네 어? 집에 가져가 그래.
1: 가져가, 니네 집에. 집에. 어? 처먹었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0: 저 파블로가, 파블로가 저 애드립이 약하대. 노래 한번 듣고.
1: 애드립 강했으면 내가 벌써 떴지?
0: 이 박사가 부릅니다. 학교 매점 출출해? 이런 노래도 있나 보죠. 자, 듣고 옵니다.

0: 시험 봤네.
1: 54년생 네. 신바람 이 박사의 노래, 학교 매주 네. 출신의 아주 재밌는 노래.
2: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1: 아. 자, 오늘 최국 씨 뒷땅 하면서 왼쪽 가슴에 담까지 걸리고 부상 투혼으로 아주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2: 뭐 다음 주에 올래나 모르겠습니다. 네.
1: 출연료도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 저 아내분께서 알고 있어요? 뒷땅 쳤다는 거? 그래야 여기 다쳤다는 얘기?
2: 걔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할래나 모르겠다.
1: 이 대화랑 하는 걸 모르고 계시죠? 자, 하여튼 최국 씨 부상도 고맙고요. 예. 오늘 끝곡입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죠. 정연아 씨 노래 듣겠습니다. 끝곡으로 봄날이야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휴가철인 요즘 물놀이 등 수상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가는데 일축 부근 갓길 쪽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어서 현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 길 송탄 졸음쉼터 부근에서도 차량에 불이 나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유나연입니다.
0: 지금 8월 둘째 주.
1: 네.
0: 인데요.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덥네요.
1: 너무 더워요. 집 밖을 나설 때마다 약간 깜짝깜짝씩 놀라면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0: 우리가 7월 별로 안 덥다 했던 게 네. 꿈처럼 느껴져요.
1: 이게 진짜 여름이구나 싶고.
0: 이렇게 더운 날.
1: 네.
0: 여름 느낌 나는 노래.
1: 네.
0: 또 플레이리스트 선정에 되게 숙고하시는 편이신데
1: 네.
0: 혹시 여름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1: 근데 뭔가 저의 좀 깊은 취향은 여름에 되게 청량한 노래를 찾아 듣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은 어쨌든 좀 댄스곡 위주니까 계속 들으면 약간 귀가 피로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근하고 살짝 더운 노래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비교적 신곡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요즘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존박 씨가 신곡이 나왔어요. 그 여름은 돌아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딱 그 싱글 하나거든요. 근데 노래가 너무 이렇게 칠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라 요즘 좀 존박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좀 즐겨보시는 분들이면 이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슈퍼스타 제니도
0: 또 노래를, 나왔나요?
1: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처럼 딱 요거 노래 하나만 이렇게 스페셜 뭔가 썸머송처럼 나왔는데 Less Than a Lover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뭔가 귀여운 사랑 노래인데 뮤비가 굉장히 또 로맨틱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뮤비랑 같이 보시면 좋을 노래여가지고 요즘 되게 반복해서 저는 듣고 있어요. 미아님은 요즘 뭐 어떤 노래 즐겨 들으시나요?
0: 저는 노래를
1: 네.
0: 신곡을 찾아 듣는 네.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더울 때는 저는 혜은님이랑 반대로 귀에 때려박는 랩을
1: 더울 있게 하는
0: 네, 듣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그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를 들으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라버려라고
1: 알죠, 알죠. 다 같이 노래방에서 불러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0: 할 때 그 호랑이 기운으로 여름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1: 좀 약간 음악으로 약간 이열치열하는 느낌이네요.
0: 맞아요.
1: 이 노래는 좋습니다. 그럼 8월에 첫 책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8월에도 쓴 라디오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마가 끝난 8월이야말로 진짜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7월에는 한번 가볍게 만화 하나 읽으면서 더위를 달래볼까 하는 수준의 독서였다면 8월은 좀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양으로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남양은 이제 한자로 들납자에 선을 할 양자를 써서 서늘함을 맞아들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양 특집의 첫 번째 책으로 읽어볼 오늘의 소설은 정말 꼭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전건우 작가님의 흉담이라는 소설입니다. 출판사 레빗톨에서 올해 4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간되자마자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이 책이 이제 몇 가지 경고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0: 맞아요.
1: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말 것. 절대 한밤중에 읽지 말 것. 절대 자기 전에 읽지 말 것. 그리고 다 읽은 뒤에는 소금물로 입을 헹굴 것.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그 소설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뭔가 되게 큰 진짜 지켜야 할, 맞아요. 테마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나중에 책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잘 짜인 마케팅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조차 약간 주저될 만큼 약간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저도 SNS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지만 미완

0: 님의 이 남양 특집 제안으로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었고요. 저도 쓴 라디오가 아니었다면 선뜻 읽지 않았을 장르의 책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 오늘 방송도 좀 무척 기다려집니다.
1: 네, 도서전에서도
0: 네.
1: 굉장히 인기가
0: 아,
1: 많았잖아요. 그
0: 맞습니다.
1: 책을 읽지 못하게
0: 네.
1: 꽁꽁 되게
0: 맞아요.
1: 무서운
0: 빨간실
1: 느낌에
0: 같은 걸로 싸우셨나요?
1: 묶어놔가지고.
0: 아, 이렇게 안전 주의 문구 테이프를 해놓으셨나?
1: 네.
0: 근데 그게 또 인기가 많았던 거야.
1: 맞아요.
0: 그렇게 또.
1: 그래서 그거를 직접 뜯어서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는 지금 풍경이
0: 굉장히 퍼포먼스가 포함되어 있는
1: 너무
0: 그런
1: 마케팅을
0: 풍경이었고.
1: 잘해가지고.
0: 맞아요. 저희는 이제 좀 뒤늦게 읽어봤는데요. 작가님 소개도 좀 이어서 해드리자면, 전건우 작가님은 2008년 단편소설 선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호러와 미스터리 장르 위주의 소설을 쓰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장편소설 뒤틀린 집이 영화화되었고, 살롱 드 홈즈가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또 고시원 기담은 마찬가지로 영화 제작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이 장르 소설 업계에서는 아주 살벌한 작업량으로 유명하다고 하십니다. 전문 분야는 마찬가지로 공포, 미스터리, 추리 장르지만 SF도 꽤 여러 편 쓰셨고, 어린이 청소년 소설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신지 미스터리 유튜브라는 아동용 동화책까지 정말 좀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계신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방송 심야 괴담회와 무엇이든 물어보사 등의 얼굴을 좀 비추시면서 청취자분들에게는 어쩌면 소설가보다는 약간 호러 전문가로 좀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흉담은 앞에서 혜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펼치자마자 그 경고문이
0: 네.
1: 나타나는데요. 절대 한밤중에 읽지도 말고, 소리 내서 읽지도 말고, 자기 전에 읽지도 말고, 다 읽은 뒤에는 소금물로 입을 헹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0: 너무 번거롭고, 그걸 언제 읽습니까?
1: 근데 제가
0: 네.
1: 책을 펼친 게
0: 네.
1: 실제로
0: 아,
1: 한밤중이었는데,
0: 진짜?
1: 이 경고문을 보자마자 바로 책을 덮었어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절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읽었는데요.
0: 네.
1: 이 흥담은 또 소설가인 정건우 작가가 그대로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0: 맞아요.
1: 오토픽션 장르입니다. 프롤로그에서도 작가님이 이 소설을 실화를 기반으로 썼다고 털어놓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되게 서늘한 호기심을
0: 맞아요.
1: 불러일으키는데요. 흉담은 호러 미스터리 장르 소설가인 나, 전건우가 차문조 교수의 부고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차문조 교수의 딸인 차미조인데요. 아버지가 삿된 무언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지인이기도 한이 전건우 소설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차미조와 전건우는 차문조 교수를 죽인 존재와 또 교수가 죽기 전에 노트북에 남긴 흉담을 들었다는 문장의 의미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 너무 무서워.
0: 너무 무섭고, 저희가 이걸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소름이 돋는
1: 네.
0: 이야기였는데, 이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 소설 속에 전건우 캐릭터한테 이제 미조 씨가 연락을 한 것도 이미 이 소설 안에서도 전건우라는 그 주인공이 호러와 미스터리에 너무
1: 맞아요.
0: 이제 관심이 지대하고 아버지랑 그런 걸로 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걸 알아서 다른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요청해서 이렇게 약간 탐험 모험하듯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흡입력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죠.
1: 혜은님은
0: 네.
1: 어떠셨어요? 이걸 읽을 때? 혼자 사시는데.
0: 저는 당연히 경고 철저히 저 지켰고요. 저도 출퇴근길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혹시나 정말 이 책이 너무 영험해서 어떤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좀 기가 약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1: 맞아요.
0: 들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이렇게 읽었고.
1: 그리고 뭔가 직장인들은 귀신도 물리칠 수 있을 것
0: 아, 그렇죠.
1: 같아. 직장인의 한.
0: 지금 나를 건드려? 가만 안 둬. 귀신이고 뭐고. 약간 그렇게 전투력이 좀 있을 때좀 읽었고요. 이내 한 번에 다못 읽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제 읽을 때도 당연히 있죠. 집에 와서도. 그러면 이제 한밤중으로 너무 넘어가지 않게 좀 빨리 읽었고, 책 읽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씻어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소금물은
1: 네.
0: 당연히.
1: 네.
0: 당연히 했고요. 전 진짜 당연히 입도 헹궜고, 그 요가 같은 것도 좀 평소보다 길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너피스를 좀 하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 무서웠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공포.

0: 저는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약간 영혼의 존재를
1: 아,
0: 믿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뭐 공포 영화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귀신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1: 아, 네네.
0: 왜냐면 저는 귀신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거나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의 원한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또
1: 좋은데요.
0: 우리나라는 권선징악
1: 우리나라 귀신들 좀 그렇죠. 네.
0: 그 영양권 아래에서 제가
1: 네네.
0: 자라다 보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1: 나한테 벌어질 일 아님.
0: 그래서 공포 콘텐츠를 볼 때도 그 분위기나 점프 스케어, 그러니까
1: 그런 거
0: 놀래키는 거
1: 무섭긴 하죠.
0: 그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것뿐이지 또 요즘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게 너무
1: 그쵸.
0: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귀신 이야기를 그냥 허구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흉담은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을 너무 잘한
1: 맞아요.
0: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가 본인이 겪은 이야기처럼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돼서 인물이 느끼는 그 불안함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으스스한 분위기로 해볼 텐데요. 제가 평소에 이런 공포소설을 즐겨 읽는 건 아니라서 공포소설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흉담은 인물들이 흉담의 발생지를 찾아가서 흉담이 탄생한 사연을 밝혀내고 또 저주를 푸는 과정이 되게 모험담처럼 느껴졌어요. 주요 등장인물은 3명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전건우 공포소설가, 흉담을 듣고 죽은 차문조 교수와는 오컬트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차미조는 그 민속학 교수인 차문조의 딸로 직업은 인문서 편집자예요. 까만 지프차를 사느라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는 카푸어인데요. 외할머니가 무당이라서 영적 기운을 되게 잘 느끼지만 그 운명을 본인은 거스르기 위해서 무속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할머니가 써준 부적이 되게 쏠쏠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세 번째 인물은 발람이라는 저주 전문가인데요. 공포 커뮤니티에서 오컬트 분야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완전 전문가,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1: 업계에서는 이제 뭔가 제야의 고수처럼 활동하고 있는
0: 네네, 아는
1: 분이죠.
0: 사람은 다 아는. 그래서 전건우 소설가도 이런 소설 쓸때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현재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전혀 다르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영화 파묘가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이 위에 말씀드린 3명의 인물이 동료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플롯이 비슷하게
1: 그러네요.
0: 느껴졌어요. 공포소설을 사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책을 읽을 땐
1: 아,
0: 정말
1: 맞아요.
0: 무서웠다는 거.
1: 흡입력이 그렇게 대단한 소설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괴담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가지고 둘다 공포소설을 얼마나 몰입해서 읽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 소설은 흉담이 가진 그 위력을 마음껏 과시하다가 후반부에는 흉담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흉담, 사람을 해치는 이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 흉담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을 이루는 역사적 사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그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불행의 경험과 또 불안, 그런 소문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흉담이라면, 아, 이 세상에는 소설 속 흉담만큼이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흉담이 얼마나 많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감상이 마지막엔 남더라고요.
0: 저는 이 흉담의 내용보다는 소설 내에서 흉담의 역할이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치인지, 흉담이. 이게 흉담을 들은 사람이 자정 안에 두 사람에게 똑같이 흉담을 들려주지 않으면 악귀가 밤에 찾아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같은 건데 그게 행운이 아닌 악귀가 찾아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인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흉담이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고 저주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흉담의 내용도 책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1: 있어요.

0: 저는
1: 네.
0: 겁쟁이요라서 그 부분을 읽지
1: 못
0: 못했어요.
1: 읽으셨죠. 그게 이제 실제 소설에서 이제는 그 차문조 교수가 흉담을 들었는데 이제는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두 명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못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0: 네.
1: 차문조 교수도 이 흉담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자 중한 명이 전건우여서 또 차미조가 전건우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 이런 설정인데 그래서 차문조가 들은 그 흉담이 어떤 내용이냐가 초반부에 굉장히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게
0: 맞아요.
1: 그 약간 설화처럼 돼 있고 폰트도 궁서체로 바뀌면서 이제는 굉장히 한 적지 않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작가님이 진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흉담은 정말 실재하는 것이니까 안 읽고 넘어가도 괜찮다. 너무 무서우면. 이것이 정말로 나한테 너무 실제로 작용할 것 같으면 이 위력이. 그래서 미안이 같은 경우는 안 읽고 넘어가셨고.
0: 거기 경고문에
1: 네.
0: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담을 읽지 않아도
1: 네네.
0: 이 소설을 읽는 재미에 그렇게 해치지 않는다. 다만 읽으면 더 재밌긴 하다라는 경고문이 써 있었는데 저는
1: 네.
0: 재미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했어요.
1: 저는 읽었는데요. 읽고 나면 그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에서 만들어낸 그 흉담이 너무 끔찍하고 되게 구체적인 공포로 서술되어 있어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0: 진짜요?
1: 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동시에 흉담이 너무 끔찍해서 그걸 다시 내 입으로 말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0: 정말?
1: 근데 왜냐면 이 얘기를 너 이거 들어서 이제 죽을 거야. 너 빨리 다른 사람 찾아까지는 그런 어떤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그 방법이 내가 그걸 똑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0: 정말?
1: 네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 흉담 그 자체보다 아까 미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흉담으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그 스텝들이 더 너무 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0: 두 명을 선정해서
1: 네네.
0: 말해야
1: 말해야
0: 하는,
1: 하는. 근데 그거 내가 똑같이 이야기를
0: 소리
1: 내
0: 내서
1: 못해요, 못해요.
0: 전해야 하는.
1: 못해요. 그걸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0: 차라리
1: 근데
0: 죽는 걸 택하시겠어요?
1: 그 정도의 그 이야기의 수위가 그래요. 궁금하죠?
0: 어떡해.
1: 이렇게 하니까.
0: 하나도
1: 아무나 안
0: 안
1: 궁금해요?
0: 궁금해요. 악기가 찾아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읽을 수
1: 그치.
0: 있겠어요?
1: 근데, 맞아.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하는 게, 그 말하는 게 악기의 죽임을 당하는 거랑 비슷한 공포처럼 느껴져요. 이 이야기의
0: 너무
1: 수위가.
0: 무서워.
1: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수위를. 그 정도로.
0: 진짜요?
1: 네. 내가 악기한테 찢어 죽임을 당하나,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손에서 말하나, 비슷한 수준의 공포와 고통일 것 같아요.
0: 너무
1: 그래서
0: 무서워.
1: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작가님이 만드셨지? 아니면
0: 만들어내셨지?
1: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는 실화를 바탕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런 거랑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를 어서 들으셨다면 작가님 되게 괴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언젠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풀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무섭네요. 근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1: 네.
0: 이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무서운데
1: 네.
0: 혹시 어렸을 때
1: 네네.
0: 들었던 그런 괴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1: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사실 이 흉담이랑은 완전 다른 어떤 결의 괴담이지만 모두가 그런 괴담을 맛본 유년을 지니고
0: 맞아요.
1: 있잖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꼭 한두 개씩은 그 이상한 괴담이 있어서 대낮에도 약간 공포에 떨면서 학교 동상 앞을 지나가거나 괜히 애들끼리 뭐 발을 세번 구르면은 귀신 안 나온대 뭐 이런 실천물을 의식을 치르면서 운동장을 좀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초등학교에는 하얀 말 동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밤이 되면 운동장을 뛰어다닌다더라.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그 옆에 있었는데 동상이 밤 12시가 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책장을 넘긴다더라.
0: 근데 우리 또
1: 그게
0: 그랬거든.
1: 비슷하죠,
0: 꼭
1: 대체로.
0: 책 읽는 동상이
1: 그래.
0: 있고 책장이 꼭 넘어.
1: 넘긴대.
0: 우리는 책장이 다 넘어가면 학교가 망한다.
1: 귀엽다. 귀엽다. 다들 책 읽는 그 동상 꼭
0: 동상이 있었어요.
1: 있었군요.
0: 예.
1: 아무래도 권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뭐 과학실에 이런 해골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밤에는 복도를 뭐 돌아다닌다고 하는 되게 보편의 괴담이 이제 다 있었는데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진지하게 믿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낮에 하교를 해도 밤이 되면 학교가 그렇게나 엉망진창이 되고 무서워진다는 곳을 내 머릿속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나니까

0: 아침에 다시 그곳에 가는 게 약간 무섭고 그런 게 문득문득 갑자기 생각이 날 때면 확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1: 근데 토이스토리라고 생각하면 귀여운데.
0: 아, 그렇네요. 되게 커다란 장난감들이라고 생각하면.
1: 그땐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0: 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막 저희끼리는 뭐 분신사바 같은 것도
1: 맞아요.
0: 장난으로 애들끼리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무서워했고 아무튼 좀 귀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어렸을 때 좀 저는 깊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네. 10대 때 꼭 보고 자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는 네. 이야기 속으로가 있었고 토요일 밤 10시에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있었어요.
0: 그건 저도 알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1: 이게 둘 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배우들이 재현한 그렇구나. 영상을 보는 거였는데 네. 이야기 속으로는 코믹한 사연도 되게 자주 소개되는 반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정말 무서운 얘기만
0: 맞아요.
1: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처음으로 심령사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0: 지금도 무서워.
1: 왜냐면 저는 귀신이 아니고 영혼을 믿었잖아요.
0: 아, 네네.
1: 근데 이 심령사진은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는 아, 증거거든요.
0: 그러네.
1: 그 사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찍힌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항상 무서운 표정으로 영혼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지 어렸을 때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찍으면 안 되나?
0: 웃으면 덜 무서웠을까요?
1: 그리고 또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무서웠던 건 스튜디오 인테리어나 진행자들이 그 공포 분위기를
0: 맞아.
1: 되게 잘 조성했거든요.
0: 맞아.
1: 전반부는 전무성 아저씨가 혼자서 이렇게 사연을 진행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푸른 조명 아래에서 이제 커다란 탁자에 앉아서 다른 진행자분들이랑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심야 괴담회랑 비슷하면서도 좀 차별화된 지점이에요. 심야 괴담회는 그 나온 분들이 직접 그 사연을 본인의 목소리로 읽어주긴 하지만 그 코미디언 분들이 되게 자주 나오셔서 그런지 개그 욕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공포 사연과는 다르게 좀 무드가 깨는 그런
0: 멘트도 하시고
1: 네네네 그런 웃기려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공포 분위기가 좀 깨지더라고요.
0: 저는 잠깐 이 위아님이 토요 미스터리 극장 그 회상하신 것만으로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시 완전
1: 생각이 나죠.
0: 네네, 너무 서늘하고
1: 푸른 조명
0: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굉장히 밤에
1: 그쵸.
0: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1: 저는 귀신 안 믿는다고 했지만 반면 저승사자는 좀 믿는 편이거든요.
0: 이건 귀신이랑 좀 다른 카테고리죠.
1: 네네.
0: 한국인으로서 저승사자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1: 심지어 저는 네. 본 적도 있어요. 여름에 네. 너무 더워서. 네. 아빠랑 같이 거실에서 자는데 네. 새벽에 이상한 기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깨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문 쪽에서 저승사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포스러우면 아 내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0: 아, 회피해?
1: 회피하면서 아 잠결에 내가 또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 사물이 저승사자처럼 보였나 보다
0: 하고 모르는 척 해야지.
1: 자려고 하는데 아빠 갑자기 뭐야 누구야
0: 아빠도 본 거야? 아빠도 네. 보신 거네요?
1: 아빠도 저랑 똑같은 걸
0: 어머,
1: 본 거예요.
0: 몇 살 때 일이에요, 이거?
1: 20대 때?
0: 오.
1: 그 제가 오히려 아빠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0: 이렇게, 괜찮, 뭐.
1: 달력이야, 달력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0: 진짜?
1: 지금도 왜 왔을까? 아빠랑 나를 한 번에 데려가려고 왔을까? 근데 또 저승사자도 이렇게 항상 무서운 얼굴로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0: 뭔가 그래야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가서 그렇지 않을까요?
1: 근데 그들도 직장인이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0: 그러니까,
1: 일하기 싫어서.
0: 그러니까 너무 그쵸. 일하기 싫고 빨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얼마나 가면 반기지 않을 걸 아니까 이미 죽상을 하고 가시는 거겠죠.
1: 근데 저도 만약에 죽으면 귀신이
0: 네.
1: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0: 네.
1: 저승으로 가고
0: 빨리
1: 싶어요.
0: 가야 돼요. 넘겨야 돼요.
1: 그래서 남을 생각이 없고 잘 따라갈 거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0: 그럼 저희한테는 좀 웃으면서 와주시면
1: 네,
0: 좋겠네요. 전사자분들이.
1: 미남의 얼굴로.
0: 도깨비의 얼굴로.
1: 너무 좋죠.
0: 저승이의 얼굴로
1: 네네네네.
0: 오셔서. 그럼 이제 같이 이제.
1: 하나도 안 무섭게 따라갈 수 있을
0: 네네.
1: 것 같아요.
0: 듣고 계시죠?
1: 그리고 또 지금 무서운 얘기만 했지만
0: 네.
1: 또 따뜻한 이야기도 가끔
0: 네.
1: 그 토요 미스테리에 등장을 했거든요.
0: 감동 포인트도 있죠.
1: 네, 무섭지만 감동적인.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이 식구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린 손자가 그 식구 중에 어린 손자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랑 엄마.

0: 애 엄마는 할머니 장례식에 못 가고
1: 아이고.
0: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장례식이 진행될수록 그 손자의 병세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냥 시골집 마당에서 장례를
1: 하기도
0: 치르기도
1: 하죠.
0: 했는데,
1: 네네.
0: 갑자기 접시가 계속 깨진다거나,
1: 너무 무서워. 서른다.
0: 바람이 불어서 그 병풍? 이 계속 쓰러져서 장례식에 진행이 잘안 된다거나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입원한 병원의 상황과 장례식장의 상황이 교차 편집으로 보여지다가, 장례 막바지에 자동차가 이 재단을 들이받아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깨져요. 그쯤 되면 손자는 거의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영정 사진을 다른 액자에 바꾸려고 그게 깨진 부분을 이렇게 들춰서 봤더니, 글쎄 그 할머니 사진 뒤에 그 아기 손자의 사진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손자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속 사고를 내셨던
1: 할머니가
0: 거죠.
1: 본인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할머니의
0: 네.
1: 영혼이
0: 왜냐면 사진, 영정
1: 언제냐.
0: 사진 뒤에 손자의 사진이
1: 그러니까
0: 끼어
1: 이건
0: 있다는 건
1: 그건
0: 같이
1: 말도
0: 가는 거죠.
1: 못하고 계속 방해만 한 거야. 웬열.
0: 그래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커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마당에서,
1: 맞아요. 가족장처럼 하셨잖아요.
0: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유독 오래 잊히지 않더라고요.
1: 저도 이제는 안 가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에피소드에서 손자는 어쨌든 고비를 넘기고 살았던 에피소드로 끝나는군요.
0: 그렇죠.
1: 와.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뭔가 들은 이야기는 잘안 잊혀져요.
0: 맞아요.
1: 공포 이야기는. 다시 흉담으로 돌아오면 이 흉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뭐 흉담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이 흉담을 만들고 퍼뜨린
0: 만들었네.
1: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본 공포 영화들을 떠올려 봐도 이제 공포의 그 실체를 벗기면 거기에 항상 그 사람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흉담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무 현실감 있게 호러 소설답게 잘 그려내고 있지만 결국 그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공포를 또 마찬가지로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소설에서 좀 무서웠던 대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미아님은?
0: 저는 이게 흉담을 들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그걸 전할 수 있을까? 또 전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1: 맞아.
0: 전하지? 두 명을 어떻게 뽑지?
1: 그게 이야기를 전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실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할 수, 말은
0: 맞아요.
1: 같은 의미예요.
0: 맞아요.
1: 그쵸?
0: 나의 그 폭탄 돌리기 위해서 내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1: 맞아.
0: 사실 차문조 교수도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말안 하려고 하다가 막상 귀신이 찾아오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1: 맞아요.
0: 무서워서 막 어떻게든 전화를 걸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걸게 약간 계략을 부리는 악귀이기도 한것 같아요.
0: 막
1: 걸게끔.
0: 걸어라 막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상대방의 전화를 둘다 받지 않아서
1: 본인이 죽죠.
0: 본인이 죽게 된 건데, 그때 전화를 건 대상이, 그러니까 전건우 작가 말고 다른 한 명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좀 너무 화나고 솔직히 조금 소름 끼쳤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 조건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은 그날 자정까지
1: 너무
0: 라는 시간도
1: 촉박해.
0: 너무 촉박한데 두 명한테 전해야
1: 그리고
0: 되잖아요.
1: 흉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어요. 이거를 한 명한테
0: 길어요?
1: 네, 길어요. 이거를 또 전하려고 한다면 누가 전화를 끊을 수 없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0: 그렇지, 누가 갑자기 밤에
1: 갑자기
0: 전화해서 나
1: 밤새서
0: 무서운 얘기 좀 해줘도 될까?
1: 근데 이게 뭐 방금 미아님이 말씀해주신 미스터리 극장 에피소드 수준이 아니라
0: 너무
1: 그거 못 듣고
0: 무서우니까. 그래서 기분
1: 있어요.
0: 나쁘게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1: 그럼요.
0: 이제 화를 낼 수도
1: 네. 이게
0: 있고.
1: 완전히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0: 그래서 저는 이걸 읽다가, 전 물론 흉담은 안 읽었지만 좀 작가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독자로서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실제 이야기라면,
1: 너무 박했죠? 너무
0: 그
1: 박하게.
0: 흉담을 책에 실으면 어떡해요?
1: 저 어떡합니까?
0: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귀신이 찾아갈 텐데, 안 오게 하려면 이 책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읽혀야 되잖아요. 오늘
1: 그렇게.
0: 밤까지 두 명한테 책을 보내야 되잖아요.
1: 괜찮다,
0: 이게
1: 괜찮다.
0: 마케팅적으로 너무 훌륭하지만, 독자로서 너무 서운하다. 그리고 처음에 이 차문조 교수한테, 그럼 누가 흉담을 들려줬길래 이 교수는 죽임을 당했나? 굳이 교수를 찾아가서 흉담을 들려주면서까지 이 교수를 죽길 바라는 그 마음?
1: 맞아요.
0: 그게 너무 무서워.

0: 무서웠어요.
1: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흉담의 역할인 게 너무.
0: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살고 싶어서 막 전화기를 찾는 마음이랑 네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맛있는 회 사주면서 들려주잖아요. 심지어 오마카세였어가지고 삼은 죽였어 말고
1: 다른
0: 회를
1: 맞아요
0: 내어주던 그
1: 맞아요
0: 스십집
1: 그분도 그 들었기
0: 여기서도
1: 때문에
0: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서 죽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무섭고 왜 그랬는지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게 이 인간의 되게 지지라고 하찮은 감정이 얼마나 유해한가. 근데 그 감정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1: 인간한테 다 어느 순간에
0: 인간이기 때문에.
1: 반영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런 구석들이
0: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좀 환멸이 나지 않았나.
1: 그러니까 그런 되게 나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게 항상 공포 영화의 어떤 핵심일 텐데 저도 이제 어떤 이 소설에서의 무서운 걸좀 되짚어 보자면 공포심 하나만을 두고 보면 저는 그 흉담을 읽었기 때문에 그 흉담의 존재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흉담을 그 구성하는 이야기에 플러스 흉담을 들은 그 평범한 인간이 누군가를 그 죽일 수 있는 죽여야만 한다는 마음을 갖게끔 한다는 설정 자체가 곱씹을수록 너무너무 무서운
0: 아,
1: 거예요.
0: 평소에는 되게 선량했는데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게끔
1: 네.
0: 만든
1: 만들
0: 그
1: 수
0: 힘.
1: 있다는 그 힘이.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덮고 나서 또 현실을 살다가는, 근데 흉담 없이도 인간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0: 아,
1: 하잖아요. 너무
0: 그쵸.
1: 많이. 그걸 생각하면 또 너무 또 무서워. 갑자기 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흉담을 덮고 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니까 약간 삶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살아있다는 거, 세상 너무 약간 어떤 면에서는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 무섭구나. 이런 은은한 공포심에 좀 며칠 사로잡혔던 기억이 나고, 그런 면에서는 이 소설 속그 주인공인 전건우 작가가 어떻게든 흉담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그 모습은 그래도 이 공포 안에서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죠. 너무나. 이새 모험 하시는
0: 근데
1: 분들.
0: 책에 썼잖아요.
1: 네?
0: 그런데 책에는 썼잖아요.
1: 여전히 서운하신 미아님. 여전히. 그러네요. 결국 책에는. 그래서 뭔가 이 소설의 설정상 그 흉담이 일단 악기가 들려서 이제 그 위력이 더 어마무시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의 인간도 결국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악기가 들리지 않게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존재인 거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그래 뭐 악기가 별것 있냐 나도 내 마음도 잘 다스려야지 뭔가 어떤 식으로 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나약해질 수도 있고 또 생각외로 되게 강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반부를 좀 읽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흉담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근데 그걸 뭐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요. 이거는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최소 6만 명에서 좀 최대 30만 명까지로 이제 어림잡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인원을. 그러면 국민보도연맹이 뭐길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냐 하면, 이승만 정부가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계몽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해요. 국민보도에서 보도는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인데요.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분단 전이죠. 독립 이후에 저희 남한 쪽에도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이라는 극좌 정당이 있었는데, 이 남로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전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작은 근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좌익, 그러니까 공산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 농민이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이게 국가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뭔가 교화를 시켜야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인가?
0: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도연맹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쌀을 준다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1: 그런 식으로만 홍보했구나. 가입하면 뭐 줍니다. 이런 느낌으로만.
0: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가입을
1: 있었겠지.
0: 시켰겠지만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

0: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포섭을 한 거죠.
1: 아.
0: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독립이후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1: 그쵸. 생활고가 다 만만치
0: 네.
1: 않죠,
0: 그
1: 모두가.
0: 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1년 뒤인 1950년에 6.25가
1: 아, 한국 전쟁이
0: 터지면서
1: 터져서.
0: 이승만 정부에서 이 보도연맹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적
1: 아,
0: 북한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을 틈타서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들을 1950년 7월 초부터 8월 말에 걸쳐서 집단으로 처형을 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1: 아니, 전쟁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0: 네,
1: 된게
0: 와중에.
1: 너무나 좀 슬픈데요. 비극적이고.
0: 그 와중에, 네.
1: 아,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일을 두번 겪은 셈이네요. 이 시기에. 남북
0: 그렇죠.
1: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0: 네.
1: 네네. 아.
0: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1: 네.
0: 정부에 의한 끔찍한 이 학살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1: 그러니까요.
0: 잘 모르겠어요. 이 한이라는 개념이 한국에게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이해가 돼.
1: 그냥 귀신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읍소하고 하는 거 이해가 돼. 아무나
0: 네.
1: 붙잡고 내 그거를 풀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0: 원한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그러니까요.
0: 개인 개인의 원한이 문제가 아니라
1: 맞아.
0: 이
1: 어디 가서
0: 나라에
1: 맞아.
0: 대한
1: 내가 풀어줘야 할
0: 네.
1: 그게 있어. 나라가 책임이 있어.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흉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 저도 이번에야 이 소설을 읽고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훗날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서 58년 만에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사건을 굉장히 금기시 해왔었대요. 그래서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이 당시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비교적 최근이죠.
0: 네.
1: 2월에는 재판부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학살 사건 이후 약 70년 정도가 흘러서 뭔가 사과 권고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5, 6년이 더 흘러서는 흉담이라는 소설이 탄생하게 이르렀다는 그 흐름을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렇게 풀어지는 또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정건우 작가님도 이
1: 네.
0: 이야기를 듣고
1: 네.
0: 이런 흉담을 써서
1: 좀
0: 좀
1: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0: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흉담을 책에 쓰신 것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1: 다행입니다. 저희 방송도 소설 이야기는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저희 책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 흉담을 사서 읽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좀 읽어보시면 8월에 아, 후회 없는 독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저는 노래를 좀 추천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과연 공포 소설에 좀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예은 싱어송라이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어떤 기사에서 이분이 굉장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본게 생각이 났거든요. 좀 찾아보니까 귀로 듣는 남양 특집이라는 음악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들었던 노래랑은 좀 다른 감상이긴 한데, 국내 유일의 호러송 전문 싱어송라이터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진행해온 이 호러송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중에서도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노래 창귀를 가져왔습니다. 이 창귀는 조선시대 귀신 설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너무 많이 해치는 존재니까 호랑이 사냥이 좀 빈번했겠죠. 그래서 호랑이한테 해를 입어 죽은 귀신을 저희가 창귀라고 불러왔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본인이 성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바쳐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수발을 들면서 그 귀신이 깊은 산속의 행인들을 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호랑이에게 바치면 내가 다시 이게 성불을 해서 이젠 이승을 떠날 수 있는 요런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게 내가 살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흉담을 들려줘야 하는 그런 어떤 구조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람을 홀리는 그런 멜로디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가 제가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장르의 음악인 거예요. 흉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노래가 한국에서 있었구나. 너무 좀 판소리 듣는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그 흉담의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감정선이 좀 생생하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노래 창귀는 그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하는지가, 그러니까 창귀가 그 화자가 되니까, 귀신이, 악기가 화자가 된 노래, 와, 너무.
1: 일단 호랑이한테 데리고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1: 홀려서
0: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여름 좀 식힐 수 있을 것 같은, 피서 음악은 이런 걸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야기에 몰입하듯이 요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0: 무슨 공연 한 편 본 것 같은 음악 아닙니까?
1: 아니, 첫 구절부터.
0: 맞아, 첫 구절부터.
1: 제가 그냥 호랑이한테 가게 될 것 같아.
0: 이미 나 가고 있어.
1: 걔 누구인가. 가까이 와보시길. 갈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로 맞아.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무 호랑이한테 갈 것 같고.
0: 호랑이 동굴에 제 발로 떨어져가는.
1: 저는 안예님의 노래가 네. 그 서사 속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너무 찰떡인 노래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팬뮤비가 특히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1: 제가 중드를 조금 보는데 아, 중드의 그런 네. 배경과 그러니까 무협 배경과 네네네. 이 안예은님의 노래가 너무 잘 맞거든요.
0: 스타일이 그러네요. 되게 그게 동양적이잖아요.
1: 네, 네네. 완전 그 시대극에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 전통악기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가사도 맞다. 그렇고 그만큼 그 서사적으로 덕후를 후벼파는 맞아, 그런 노래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고요.
0: 아, 왠지 정근원 작가님도 좀 즐겨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양 특집 싱어송라이터면
1: 그러네요.
0: 좀 잘 고른 것 같고.
1: 저는 네. 맨 끝줄 소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0: 네, 드라마죠.
1: 네. 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전건우는 공포 이야기를 창작하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0: 아, 네네.
1: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흉담을 또 굳이
0: 맞네요.
1: 듣고 이 목숨을 건 사람인데요.
0: 맞다.
1: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탐닉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0: 네.
1: 이 맨 끝줄 소녀는 실패한 작가이자 국문학 교수인 허문호가 이강이라는 학생이 작문 과제로 쓴 소설에 매료되면서 교수로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성까지 넘게 되는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강이라는 학생은 과제를 낼 때마다 꼭 하이라이트 부분에 다음에 계속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누가 과제를
0: 과제해.
1: 다음에 계속?
0: 좀 건방진 친구네.
1: 근데 그 이야기에 완전 매료된
0: 진짜요?
1: 거예요. 완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 허문호 교수를.
0: 어떡해. 말렸다.
1: 이 교수가 이렇게까지 이강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열등감 때문인데요. 열등감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씁쓸한 공감을 줍니다. 이게 흉담 속 그 빌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가져와 봤고 또 허문호를 연기한 최민식 배우가 이강을 연기한 최현욱 배우에게 휘둘리는
0: 난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1: 네, 그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보는 아주 쏠쏠한 재미도 있어서 완전히 추천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더위가 싹 달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흉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야기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전건우 소설가에게 흉담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처럼 청취자분들에게도 씀 라디오가 그런 이야기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 두 사람에게 쓴 라디오를 추천해주지 않으시면 아주 사특한 존재가 찾아갈지도 모르니 조심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합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이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송탄 졸음쉼터에서 차량이 불이 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공부해도 공부한 걸 더 잘 외우고

독해주 같은 데 나가서 막 드라마 같은 역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괜스레 주눅이 들고 왜 나는 타고난 금수저가 아닐까 원망도 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필립 체스터필드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잘 닦인 구리는 갓 캐낸 금보다 눈에 띄기 쉽다. 꼭 반짝이는 금이 아니더라도 잘 갈고 닦기만 하면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 생각해보면 아주 귀한 도자기도 결국 흙에서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잘 닦아왔느냐 이거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주 반짝반짝하는 잘 닦인 일상을 응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저메인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한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그거를 또 번안한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그걸 또 리메이크한 싸이와 화사의 이제는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는 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그리고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예. 약간의 소동이 있었어요. 네, 스튜디오 내에서는. 네. 아,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이런 말로 포문을 열었는데. 아, 우리 저 구인선 팀장님이. 아이, 싸이 이제는 나갈 때 흥얼흥얼 하시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살짝 여쭤봤더니 과연 아, 한 노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악 전문 방송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본업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뭐 재능, 노력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혹시 두 팀장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재능 없는 것 같은데 아, 참 부럽다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1: 저 지금 느꼈잖아요. 네. 안 그래도
0: 아, 노래.
1: 네, 안 그래도 이 노래는 좀 타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있어야지 우리 구인선 팀장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0: 네, 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금 네, 그런 걸로. 네. 아이 그 외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문다영 팀장님도 구인선 팀장님 못지않은데.
3: 네.
0: 아무튼 구인선 팀장님은요. 일단 네. 노래는 잘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끼리는 네. 결론이 났고.
3: 이게 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네.
0: 그리고요.
3: 너무 잘하지는 않지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 그 사람들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0: 아, 맞죠.
3: 네. 네, 대화에서든 예. 아니면 태도에서든 예. 이런 분들이 저는 가장 좀 부럽게 느껴질 때가 좀 많거든요.
0: 네.
3: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도 사실은 모든 분들을 이제 대면해서 상담을 그렇죠.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런 이제 재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마 이 시간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은 누구보다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았는데 아, 여기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아, 저분은 아, 저런 거 타고난 것 같아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문다영 팀장인 구인선 팀장인 두 분과 함께 오늘 든든하게 또 한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일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특별히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일요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계 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1분기 말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잠정치는 처음으로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주택 거래량이 늘고 이른바 B2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올해 안에 3%대 진입 전망이 지배적인데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 미국의 68.1%와 일본의 61.1%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요. 노동부는 오늘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 4월에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 이번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불합리한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 중에 향수 18개 가운데 6개에서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최대 96.9%까지 검출됐습니다.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와 비교하면 500배 가까운 수치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 시력 상실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선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또 립스틱 1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임세일, 한정 수량 등을 내세우며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팔 경우에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인증된 판매처에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또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역은 서울 구로구입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를 더 낼 여유는 없는데 보장은 더 채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고민이자 바람인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고 보장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오붓하게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외아들이었지만 사촌 형제들이 많아서 별로 외롭지 않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가까이 살면서 가끔씩 술 한잔 나누고 소소한 행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 빵의 도시에 출장 다녀오는 길에 우리 재수 씨가 좋아한다던 빵이 생각나서 제가 직접 사다가 전해주러 들렀습니다.
1: 아주머님, 대전 다녀오셨구나.
0: 아유, 역시 빵 고수라서 빵만 보고도 출처를 딱 알아보시네요.
1: 어머,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사오셨네. 근데 어쩌죠? 저희 부부 둘 다 술 끊었어요.
2: 형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폐암이라고 합니다.
3: 에?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아니, 넌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너 괜찮은 거야?
1: 안 그래도 제가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버님 출장 중이신데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저는 뇌경색 진단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0: 아, 이거 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생 부부가 워낙에 낙천적이라서 이걸 계기로 생활습관도 다 바꾸고 한번 잘 이겨내 볼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뭐 도움 줄 것도 없고 마음만 무겁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저희 동생이 보험을 아주 잘 챙겨놔서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스레 재보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매달 5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긴 한데 이 보장이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 더 늘릴 여유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몰라서 우리 전문가들의 손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상담 신청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 좋은 마음으로 빵 사갖고 동생 네댁에 가셨는데 충격의 연속 접하시고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이럴 때 있는

0: 것 같아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뭐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파서 뭐 보험료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괜찮나? 한번 그제야 되돌아보는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 직접 만나보시니까 두분 어떠셨습니까?
1: 네, 이번에도 저희가 바로 찾아뵙고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사촌동생과 그 아내분이 암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식에 놀라서 상담을 시청하셨잖아요. 만나는 날,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전부 쇼핑백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셨어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느껴졌습니다.
0: 그러네요.
1: 우리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를 사실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셔서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 안에서 보장을 최대한 넓혀드리는 것을 저희 목표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0: 보험료를 더 늘리진 않고 보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장 분석부터 한번 해주셔야죠.
2: 역시 이제 척하면 척이신 거죠.
0: 보장 분석부터.
2: 먼저 이제 사연자분 이제 본인은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실손의료비 한 건과 상해보험 한 건,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고요. 이세 가지 보험의 월 보험료를 모두 합친 경우가 약 이제 37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에서도 한해 가입하셨던 이제 동일한 해에 가입하셨던 실손 의료비와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좀 있으셨고, 그 월보험료가 약 5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중이셨습니다.
0: 두분 합쳐서.
2: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만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면 적지는 않은 이제 지출 금액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보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손보험 이외에는 큰 병에 대한 보장을 대비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셨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 그 부부의 보험 쭉 살펴보셨는데 제일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였나요?
1: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큰 진단비가 너무 적다는 점이었어요. 두분 모두 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사실은 요즘 치료 환경이나 치료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이었어요.
0: 진단비 보장 그 금액 자체도 적었지만 범위도 좁다. 보장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2: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가장 좀 중요해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좀 되어 있다라면 사실상 이제 3대 질병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저희한테 이제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좀 단순한 결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는 이제 진단명 같은 경우에서는 뇌혈관 질환 전체 질환 중에서 아주 일부에만 해당하는 이제 보장 범위인 건데요. 뇌출혈 진단이 아닐 시에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뇌경색이나 뇌동맥류 진단을 받게 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보험금 지급 또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심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진단명이에요. 실제 우리 병원에서는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질환, 기타 관상동맥 질환 같은 진단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언급해주신 사촌동생의 아내분이 바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분의 보험에 뇌출혈 진단비로만 준비되어 있었다면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0: 그 막연한 불안이 아니셨군요. 우리 청취자분이 가지시는 그 마음이. 보장 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뭐 3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다면서요?
1: 네, 깜짝 놀랄 문제가 더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연자분의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자가용 화물차 운전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네네. 화물차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업용 자가용 뭐 이런 거에 따라 기준 자체가 또 나뉜다는 말씀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제 경우들을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본인 가게 물건을 직접 싣고 이동을 한다거나 공구나 아니면은 자재를 본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운반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이사나 취미, 개인 용도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좀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운송 행위는 하지만 그 운송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험료 또한 영업용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전문 직업 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개인용 화물차하고 영업용 화물차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1: 영업용 화물차는 운송 자체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화물 운송업에 등록된 차량이나 뭐 집차주, 택배기사, 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운송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0: 네.
1: 쉽게 말해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곧 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보험에서는 영업용 화물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된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영업용 기준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까?
2: 네. 우선은 영업용 화물차는 운행 시간이 길기도 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또한 야간 운전 비중도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용보다는 사고 위험 자체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장 조건을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보험료도 자가용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0: 하지만 운전자 보험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영업용으로 잘 바꿔주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어땠습니까?
2: 네. 사실 이제 두 분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여러 번 받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이제 보장만 추가를 만약에 해버리게 된다라면 보험료만 이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이제 가입하셨던 실손을 현재 이제 유지 중인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뒤에 남는 차액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방향을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설계사에게 이제 제안을 좀 받아보시기는 하셨지만 금액 대비 보장이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좀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계속 망설이시다가 우연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듣고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였습니다.
0: 여러 설계사한테 상담 받아보셨는데도 썩 만족하지 못하신 그런 경우였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처음 뵈셨을 때도 약간 좀 긴가민가 반신반의 하셨겠는데요?
1: 네 맞아요. 고민 끝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뭐 설계사가 바뀐다고 뭐 그렇게 다르겠냐라면서 약간의 의심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고객님께서 이런 의심을 품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누가 어떻게 보장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진다고요. 한 보험사 상품만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으면 각 회사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만 골라서 쏙쏙 골라서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같은 보험료 안에서도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실제 설계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말로 들을 때는 감이 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쫙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뭘 좀 설명해 주시죠.
2: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내 심장의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한 보험회사 상품만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보험료가 약 이제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보험회사를 한 곳으로 묶지는 않고 암은 A보험회사, 뇌나 심장 진단비는 B보험회사, 거기다 치료비와 수술비는 C보험회사처럼 강점만 그냥 있는 이제 담보만 골라서 예. 두세 개의 보험회사로 나눠 설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좀 구성을 이제 했을 경우

0: 경우 보장 자체가 사실은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도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즉 보장은 유지하거나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신다. 자, 저 높은 데서 멀리서 다 꿰고 있다가 아, 요건 요게 괜찮고 요 부분은 이게 더 괜찮고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보험사를 그렇게 지금 예로 들어주신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한 군데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단 말이죠.
2: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한 달에 3만 원 차이가 뭐 별게 아닌 것처럼 사실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예. 그 금액을 우리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총 납입보험료 차이가 무려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주 청구하는 건 실손과 수술비 정도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또 설명과 설득을 이어나가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 다 감안해서 우리 사연자 부부 보험 잘 개선이 됐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네, 우선 두 분 모두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좀 도움을 좀 드렸고요. 남는 보험료 차액으로 암진단비 2천만 원,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비급여 암 치료비 합산 1억 원, 그다음에 뇌나 심장 진단비를 각각 1천만 원, 그다음에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비도 회당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저희가 뇌나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질병 수술비뿐만 아니라 모든 상해 쪽 수술비, 모든 질병 쪽 수술비도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조금만 이제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된 담보까지도 빠뜨리지 않게 구성을 좀 꼼꼼하게 좀 도와드렸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분의 이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도 함께 준비를 좀 도와드리면서 총 보험료는 기존 동일하게 5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을 더 넓힐 수 있는 플랜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랬군요. 예, 보장 범위 확 넓어졌고 보장 금액도 높아졌는데 기존에 지급하시던 월 보험료와 거의 차이 없게 55만 원 수준에서 딱 리모델링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50대 후반이시고 방금 언급하신 보장 다 들어갔고 실손도 있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도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 때보다 훨씬 돈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같을 수가 있나. 이게 의문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요.
2: 네. 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금액과 범위도 넓어졌고 실손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까지 모두 포함이 됐는데 보험료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물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설계는 보장 내용의 넓은 범위로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까지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 정해진 예산안으로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0: 네, 뭐였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을 좀 제외를 할 수밖에 좀 없었는데요. 그 납입 면제라는 것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이제 발생이 좀 되었을 때 이후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 건 분명합니다. 예. 네, 다만 저희가 플랜을 짜면서 예산이 좀 한정이 좀 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넣고 보장 금액을 줄일지 아니면 납입 면제를 빼고 지금 꼭 필요한 보장을 최대한 많이 선택을 하실지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선택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당연히 진단비와 수술비 같은 보장 자체를 더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납입 면제 기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1: 그렇군요. 납입 면제 기능을 제외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다. 납입 면제가 요즘 이 시간 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전문가님들 오신 김에 한 번 더 납입 면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자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이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계약에 가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째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 예.
2: 그 보험에 암 진단이 납입 면제 사유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15년을 더 내야 하잖아요.
1: 예.
2: 그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계약상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험금 받은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낼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0: 네, 맞습니다. 우선 납입 면제는 실제 이제 큰 병의 진단을 좀 받았었을 때 보험금 못지않게 요긴하기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지만요. 하지만 암이나 뇌졸중에 걸리면 무조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험회사마다 또는 이제 가입하셨던 상품군마다 납입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같은 암이라고 할지언정 어떤 암을 납입 면제 대상으로 보는지 약관마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사실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보장을 좀 더 넓게 골고루 가져가시는 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 예.
2: 가까운 가족분들이 아프면서 본인들의 보험의 부족함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1: 예.
2: 이번에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다면서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우리 자녀분들의 보험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예, 보험이야 뭐 내가 저 들 수 있는 거 다 들어놓으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뭐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두 전문가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그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 정말 필요한 보장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채우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58세 화물차 운전기사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서 부족했던 암, 뇌, 심장 관련 보장 잘 보완이 됐고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보험까지 제대로 보완을 하셨습니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받고 있어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4717번님이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저희 문나영 전문가분께 리모델링을 잘 받아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예. 좋은 방송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날씨 더운데 힘내세요. 예. 응원의 한마디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50번 이료 문자 샵 095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물정 0951번 샵 0951번 50원 일용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뭐 모든 궁금증들 다 이쪽으로 질문을 풀어주시면 되지만 또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8353번님 45세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앱을 한번 켜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수익은 거의 없고 아니 원금에도 못 미치더라 하셨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그동안 10년이나 유지한 보험인데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한때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여기저기서 광고 많이 나왔는데 그죠? 예. 지금 이제 10년 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 해지할지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십니다. 일단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어떤 거다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우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쉽게 말하면 보험 상품에 투자가 결합되어 좀 있고요. 자유로운 자금 운용의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변액이란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용이 됩니다. 음흠. 그래서 액수가 변한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은 네. 보험료와 이제 적립금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음흠. 상품에 따라서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예.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 예.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또는 조정까지도 가능합니다.
0: 예. 일단 설명을 들을 때는 투자 수익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 상황에 맞게 내 사정에 따라서 뭐 투자 금액도 그러니까 보험료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좋은 점을 강조해서 덕컥 가입을 했는데 특히나 올해 주식시장 한창 화랑일 때 앱을 한번 확인하셨단 말이죠. 근데 수익이 없더라. 아니 원금에도 못 미치더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2: 네. 이 부분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오르면 내 변액보험도 같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2: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인데요.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그 전액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비, 위험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투자가 됩니다.
0: 일단 투자 금액이 내가 내는 보험료 전부가 아니다.
1: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펀드에 사실상 투자가 좀 되고 있느냐. 네. 이것도 꼭 확인을 좀 필요한 건데요.
0: 예.
1: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변액, 즉 펀드에 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펀드가 반드시 무조건적인 수익을 잘 나는 뭐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0: 그러면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수익 낮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수익이 나는 상품일 수도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다. 이 예. 예를 드는 건데요. 그 채권형 펀드라든지 혹시 수익률이 낮은 특정 테마 펀드에만 좀 들어가 있다라면 예. 아무리 전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더라도 예. 내 계좌 수익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반드시 현재 어떤 펀드에 투자가 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예,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군요. 아,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바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그것도 네. 아, 모르냐.
3: 문 팀장님이 문제를 내주신군요, 오늘.
2: 네.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갑자기.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3: 예.
2: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문제가 맞아요. 오늘 준비하신 게.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2: 네.
3: 이거 지금까지 설명 쭉 했잖아요. 이걸 네. 못 맞히면 안 될 것 같은데.
2: 그렇죠?
3: 혹시 함정이 있나?
2: 그냥 드리는
3: 있나?
2: 겁니다.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순진하게 순수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은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무조건 그렇지 않죠. 정답 X. 아, 그렇지.
2: 네, 아주 쉬운 문제.
3: 너무 쉬운 문제를 갑자기 주셔가지고
2: 너무 쉬운
3: 제가 놀랐습니다.
2: 문제를 아주 잘 맞추셔 주셨고요.
3: 예.
2: 변액보험은 유지기간만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펀드 운영 성과와 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가
3: 그렇죠.
2: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유지했다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 네네.
1: 네, 그리고 변액보험은 가입만 오래 해두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3: 예.
1: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이 있는 건데
3: 예.
1: 즉 이제 관리하는 기간 동안 펀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위칭 아니면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동 뭐 재배분 기능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이 필요한 상품인 겁니다.
3: 그렇군요.
1: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3: 그러니까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3: 가입자 입장에선 이걸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거고.
1: 그렇죠.
3: 그렇죠.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예, 틈틈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중요한 점을 오늘 강조해 주셨네요.
2: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펀드 변경을 해줘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3: 예.
2: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걸 잘 못하세요. 어떻게 하지? 뭐 전화로 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3: 예.
2: 그래서 어떤 펀드가 좋은지 언제 바꿔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3: 예.
1: 네, 여기에 또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 한 가지가 더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내가 이 상품을 관리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3: 그러니까.
1: 이것도 중요합니다.
3: 예.
1: 그러니까 만약 펀드 구조도 어렵고 변경 타이밍 또한 모르겠고 그냥 이제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상품은 나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가장 많습니다.
3: 단순히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가? 내가 이게 틈틈이 들어가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있긴 한데요.
3: 예.
1: 바로 이제 비과세 조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용자분은 10년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는
3: 그러네요.
1: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구간이라고
3: 예.
2: 보는데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은 확보했고요.
3: 네.
2: 이제는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3: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분처럼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셨던 분 중에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아니면 이 사연 듣고 이제 아 해지해야 되나 새롭게 고민이 시작되신 분들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먼저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해지 환급금의 수준, 그리고 둘째는 투자되어 있는 펀드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셋째는 앞으로 이 상품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3: 예.
2: 이 세 가지를 점검한 후에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은 사실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하잖아요. 특히나 변액 상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점검을 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3: 예.
2: 바꾸고
3: 네.
2: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현재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투자되고 있는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거 보셔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이 상품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나 이것도 필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들 알려주셨고요.
1: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예.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자금을 좀 사용할 수가 좀 있다라면 전략적인 해지도 충분히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에 대한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가 좀 높으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출 상환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부족한 보장을 보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인 재무 구조를 좀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님의 경우에서는 대출이 있으시다면 네. 환급금을 대출 상환을 하시고 월 납입 금액은 안정적으로 매년 저희는 8%의 이자를 주는 연금을 이제 가져가시는 걸 추천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그렇군요. 예. 아, 진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혹시 뭐 투자 목적으로 또 이거를 가입하신 마음이 크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지 환급금 활용해서 더 좋은 쪽의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전에 또 고금리 대출 상환하실 게 있다면 그쪽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해주셨네요. 야, 변액 들어가는 보험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10년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무조건 또 해지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오늘 조언 드리신 대로 꼼꼼히 좀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소비자민원실 계속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이쪽으로 질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다음 민원은 7918번님.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실손보험도 가입을 안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상황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고 원래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실손보험 아닌가요? 근데 50대 자영업자신데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여기 어떻게 실손보험 지금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2: 네, 너무 걱정 안으셔도 되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등 우리 기저질환이 있어도 예. 건강체 가입은 사실 어렵겠지만 네. 유병자 뭐 간편 심사 보험이나 유병자 실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0: 있지만 네. 보험료가 다소 높고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1: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군요.
2: 그렇죠. 네, 우선은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라면요. 당연히 통합보험은 초경증 뭐 유병자라 상품으로도 좀 가입이 좀 가능하고요. 네. 유병자 실손 또한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유병자 실손은 도수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 MRI나 CT, 약제비 등 같은 경우에서는 보장에서 좀 제외가 돼 있는 항목인 건데요. 예. 청취자님의 경우에서는 또한 며칠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최초 진단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전문가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7756번님 예. 교통사고로 합의금 받았는데 실손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하셨습니다.
2: 우선은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좀 받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실손보험의 정의는 사실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를 책임져 주는 보험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병원비를 책임져 줘 있다라면 네. 내 호주머니에 나간 돈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장은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만약에 생겨 있었다라면 예. 약관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도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본인 부담을 했었던 의료비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1: 네네,
2: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군요. 자, 지금 시간이 아이고. 네. 오늘 저기 금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돼서 네.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돈이 되는 정보들 가득 나눠주신 두 팀장님과 인사 나누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0: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증권에 변액이라고 써있는 보험을 한 번 더 보시고 어떤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변액.
2: 네. 네, 저도 이제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정해진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갖추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2: 그 기존 보험은 당연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네. 보험회사별로 장점을 좀 비교한다라면 보험료는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면서 보장을 좀 넓힐 수도 있습니다.
1: 예.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좋을 텐데 오늘 두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좋을 텐데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놓치신 내용은 오늘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

0: 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서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차량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나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반드시 잘 해주시고요.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본격적으로 화요일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에서 성동분기점,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4: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서종 부근 터널 안 1차로에서는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광명역 부근 갓길 쪽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 유독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데는 화성휴게소부터 시작된 정체가 금천 부근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10km 정도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1시간 전보다는 정체 길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합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시계부터 하월곡 램프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 일부 구간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경기 남서부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다시 소나기가 예상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는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정체가 조금 늦게 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지하차도 출구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고장차도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6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기타 리프 하나로 노래를 기억시키는 거, 이게 70년대 하드록의 발명이라고 하지요. 기타 리프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모든 기타 리프의 정석, 잠시 후 첫 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곡일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Deep Purple, Smoke on the Water. 이 노래가 아마 기타 리프로 시작하는 노래 중에 제일 큰 히트를 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70년대 기타 리프로 시작하는 노래가 물론 많이 있긴 한데요. 이 노래를 필두로 기타 리프를 멋있게 시작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음악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취향에 따라서 계속 변화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래가 딱 시작되는데 멋있는 기타 리프가 나오면 일단 흥분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 예전에 도어스 노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는데 그 티렉스의 게리론이라는 노래 그 시작하는 그 기타 리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인트로가 좋으신지 한번 같이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어서 후바스탱크 Crying in the Dark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후바스탱크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바스탱크 Crying in the Dark 신청합니다. 순우디 2000년대 락 음악도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2000년대 락 음악이 많이 안 나갔나 보네요. 아닌데 꽤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셋담 이렇게 읽어야 되나? SETDAM 셋담 사람 냄새는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나랑 다르지 않구나 나랑 같구나 라는 생각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며칠 전 연음말에 대한 사연인 것 같죠? 그 밑에 엔젤맘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냄새는 배려와 겸손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바로 느끼는 건 눈빛과 말투인 것 같고요. 순우디님을 직접 뵌 적은 없어서 눈빛은 모르겠지만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분명 사람 냄새 나는 분 같아요. 휴먼 스멜. 아, 이렇게 보내셨네요. 사람 냄새. 이거는 너무 상대적이어서 느끼시는 분마다 다 다르겠죠. 아, 그리고 엔젤맘님, 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라고 쓰셨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 치시면 제 눈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또 화면하고는 좀 다르려나? 아, 저희 그 초대석은 다 우리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스노우 패트롤, Chasing Cars. 이 노래는 2006년도에 나온 노래죠. 8913번님, 안녕하세요. 지난 봄에 친한 친구 아버님이 오랜 투병 생활 중에 돌아가셨는데 친구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낮부터 갔어요. 저녁 되니 친구들이 3355 오는데 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와줬던 친구들이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경조사 연락이 오면 오죽하면 10년 만에 연락했거니 하면서도 가게 됩니다. 사람 냄새 좀 나나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근데 순우디, 제 신청곡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틀어주셔도 돼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사연이 참 따뜻합니다. 신청곡 안 나오는데 안 틀어주셔도 된답니다. 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와줬던 친구들 참 지금도 기억나고 고맙더라고요. 맞습니다. 8913번님. 그런 게 사람 냄새 아닐까 싶네요. 9845번님. 신청곡이죠. 국카스텐. 일상으로의 초대. 듣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8824번님입니다. 아이가 요즘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든 이야기하던 아이가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말에 짜증 먼저 내기도 하고요.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죠. 사춘기인데 이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 싶네요. 일단 1824번님 학창시절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먼저 다가가야 하나?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계속 헤묻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거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관계의 문은 열어두는 거죠. 찾아보니까 발달 심리에서는 사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조금씩 독립해가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생각은 뭐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방문을 닫고 있고 자기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고 부모 말에 짜증내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독립을 연습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다가가기는 하는데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요새 왜 그래?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다그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신 지나가면서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너. 괜찮아. 그런데 뭐 할 얘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뭐 요 정도? 핵심은 나는 너를 존중하지만 나는 언제나 네 편이고 그리고 또 늘 여기 있어.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말 같은 게 좀 나타난다면 요거는 단순한 사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사춘기는 하나의 이별 연습 같은 시기인 거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손을 잡고 끌어줬다면 이제는 좀 지켜봐야 돼요. 한 발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긴 하는데 방치하지는 말고 다가가기는 하는데 간섭하지는 말자. 이렇게요. 요 정도 거리가 우리 사춘기 아이에게는 꽤 좋은 사랑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순우 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니 미첼, Both Side Now 들으셨습니다. 1969년도 노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포크송 중에 한 곡이고 여러분들께 한 번은 꼭 소개를 시키고 싶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1824번님 사연, 사춘기 아이. 제가 이 고민 나눔하면서 평소에도 제가 심리학 공부는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사실, 제가 여러분들 사연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제 생각 첨가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심리 관련 책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원고를 쓰는데요. 제가 위로받는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 좋으네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오히려 위로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사연, 고민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더 고마워요, 진짜. 7007번 님입니다. 명품의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죠. 본인이 명품이면 로컬 물건도 덩달아 명품이 되지요. 저도 어쩌다 명품이 사고 싶을 땐 사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로 가끔 삽니다. 가끔 내 자신에게 돈줄을 내줄 테다 하고 팍팍 써보는 것도 좋아요. 도파민이 별건가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기억납니다. 명품 사고 나서 살짝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고민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제가 그때 끝머리에 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라면 본인한테 사치 좀 부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7007번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돈줄을 내줄 테다. 고마워요.

구구돌스, 아일리스. 이어서 퀸. Somewhere Only We Now.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구구돌스 노래는 884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죠. 5584번님. 안녕하세요. 순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려 하네요. 노래 신청합니다. 나월 바람기억.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우, 순우 선생님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순우 뒤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나월 바람기억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이
1: 이번에도
0: 숨졌습니다.
1: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0: 는 방법입니다.
1: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망우로 21길 36서울병원 앞에서 회기역 2번 출구 쪽으로는 상수도 공사로 통제되고 있어서 진입이 불가합니다. 회기역 2번 출구 쪽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아직은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포 쪽 정체는 올림픽대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구미나들목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수요일 출근길인데요. 농수산시장로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평화의공원 입구 3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승용차가 화단으로 넘어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반포대교까지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월릉분기점에서 장안교, 더 가서는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주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